0: 신기 막도 망주 총도들이 맞춰 봐. 귀로 고친 버리. 먹보니 냥 좀 제변에서 내수 망고 털 버리. 장매 디테일아 고대 중유기리. 말마 봉대 당부 매미 다다 如果 바요는 신차요리. 미스니에디 우두 총자 제비나 가리네 제스이그리. 멘다다 디오 두리다 무소 상모 로겹 지초리 이네 텁도 슈디 미심 자야들이
1: 주시장아 출로차
0: 야수
2: 주시장아 대리 쇼가 중요하고 무게 튼 사샤.
0: 다마오쩌동 청청식요리.
2: 중요하네. 나저 무게 튼 걸 스타쇼스.
0: 중요하라.
2: 예.
0: 더신치라.
2: 레스.
0: 중요하다. 저동 은라이. 로튼원텐. 접시주기 총도 초네 당기 접시랑 초타 단데 막도네 되라 견주 지금 와세 접시주기 먹분이기 토림래지 총도 소주 저거 된 줄
3: 주니게 접시주고 총도토 송주 먹다 셋이 대다 제뒤 로딘 고타오게 도매베 나와초 미디 라고자야디 창매 라고자자 마자랑자 추옵시 로화 첩시 주기 총도 초업에 겁러 아주 지겹 첩시 오연을 담으시 독스터디 미디 되부 주음 앱자 다탄다 와미 슈마 퇴용고시
4: 먹수 유사 함시리 첩시 탁주세야디 카야스리 호구야디 군도 먹시리
3: 은라가 손바 좀 제도가 이내 코베 뒤줄어 아주 케큰 링마시 로딩 고타게 잡라즈도와 저쇼르 대제 땅게 카루 요지요시 디 땅중야게 케큰 링마시
5: 장고 타오게 주양을 징나구이제 소소레 락 메스 보레
3: 접시를 도나 땅중야게 쇠생큐 징마시 이내 코바 접시 주기 총도 소고 유세나 예제나 게 리엔초가 올라 기랑게 람사 중앙 민도니 마마 머지 칸라 다스다니 중앙니 루드윈 고도기 주고 무디유 지게 머지 졸라다 루드윈 고도 무기 접시 주기 총도 벼로스 쉬다
4: 접수위원장라
0: 相信 내가
4: 지금 접수위원장라 나도 말마 봄디시버 중앙 사치 막통 위원회가다 지금 뭐지 간게 우지워라 지금 수에 사버리 튼디러 뇌배 내가 대수다 튼디러 뇌배 계제 대수 먹봉기 구이터바 교육 개부로 조규민도가
0: 相信 되다 마대지 쉬다 영이 가르쳐서
4: 기란게 말마 봄디시베 토림 손두강을 쏘배 감유되게게 먹봉기 삼로 슈킨 티제 중제 님부터 사도와
0: 아지 네 손들 간라 루틴소 전다 저지 태라 가르고르 마치 쾌용라 삼로 당고르 시에비마
4: 소야다 다소소 이내 핀제 여제 퇴매바
0: 아 네 창마 삼로 리지 유사 지주치와 주나 레타부 가마요지 중앙의 차샤제시에나 첩시태 견더 요리디 항상의 요마리 이내 인지 지구체오리 시마도 막둔 차추 비덕 체브리
4: 지급 첩수 의원장라 키라마르마기 지급 첩수 의원지 남마르마 본디시베 지급 군도부시 나나니 중국 공전 당기 당유지 예마보니 마차베네츠 통도민도라

0: Tiwayang, marma bumti shibata, zhongyang zhal gyurba, tondu mindu.
1: Lodin shangxian, ne zui din zhe, ngai tondu chun mindu.
2: Zhushila, chip chigo. Zhushim zhebula, kamsa.
0: Kamsa, zhushi.
3: Alai.
0: Lodin zhanggu taogi, dar zhuchu.
3: Karsido.
0: 광계 지게 먹지카 니니게 제러 무게 조고 요르송게
3: 야구쇼 야구쇼라쇼 알라 기람구수 마디 없으시도게
0: 규미도 니자 갈래 갑자 그래서
3: 쇼다 알라 구수를 독자나라
0: 蒋介石，俺就受过大老道娘不娶我时，现在俺做，回国后最尼玛些，独立不闹些，也独立妥吧。蒋介石了不，把这忙过去些，团队团队的各自继续些，团队都是干部呢，胡总难道蒋介石做过第二用生呗？
3: 我们都随便拿了，陆军国道给感谢去。因为陆军国道票，几个官都没向前打，全是我用长号的，门上面搭档也好多。徐总，这个几年，国内的土牛有什么？国内的，俺最抢救车的，解决起来。
0: 군이게로든고타올레
3: 我逃了，俺就随不抗拒去不是？
0: 随不抗拒去就是。

0: 남지 마도. 다시 내 탁주.
1: 다들 뒤라 전에 제한 개치 쉬리. 다시 내야디 제마 되다지. 계속 보면 숨. 중상기 포격샤다 순자. 다들 내버 튕겨 켜두. 장마 섬주의 길이.
0: 봐라. 오늘 저는 아시안 익세다니.
2: 다들 뒤버 가와래도. 더더 익세된 게 있어.
3: 얘를 봐라 순주다.
0: 你也去了免去几个亲笔呢你打算家谁就是见面子一起请嘛去两个菜吧能丢的两个菜吃还有嘛去去去去了乱个大笔呢拉不讲解乱心个嘛去了开当票嘛去罢了其实我乱个去吧落这个汤笔呢我没当个这是定的
4: 도스티블레 책마베
5: 발라 코델라 시안 랑고르 와슬립스기 네베유나 로고고리 야메나 나다 리군게 오지자가 신가
2: 아 발라 저쪽에 셰프타리 나 저여부터 쇼지 마세 저쪽에 엄지저 뉴여사 지신 페토리
0: 시안 주년베 나해 주위 가다 로쪽에 녀익제 따로시리
1: 오늘 제가 맛내 조고 와시

0: 디링 데도 드신 분도.
1: 망스도 와.
2: 아, 수비 말아. 저도 기계신 주저스도 고바침래.
0: 아, 지. 기계충 주디. 괜찮아도. 릴레 렘네체. 근데 돈이요. 제. 고용되면은 욕쇼. 오가르 잡지 되나? 다그래.
1: 수비 말아. 기랑게 기계충 주저스도 그래요. 제.
2: 제장. 로디게 칠마 좀 가리나.
0: 근데 쓰여버래. 디 고수티브리. 아니 롱에 걸어. 니부종기 주다 고윤팅게 부. 젠디치가 주드. 젠디치 다 노제 코치 용샤. 도스터드네 신윤진지 인자. 니릴리 티제. 니당아. 노윤영아 딘데 로주유. 나 량상 바구기. 좀녀야 가부유. 니다 지게 로. 지게 니. 도서 대주정부주도 아니 네 응위도스고제 르르고삼초 도로균 지금이도 돈도 장자기 유미빈지로 동원된식민도 쓰기 네 삼물던도 퍼유 장자네 이너 네 미단제 장자로 개고삼초 이내니에 장자 과유미 신금에
2: 밀가스도
0: 네 집이 새로균 지금이도 장매 기행춘 주스비기 당부 계단에 야식 말이 이내 등사 검제 교미도
3: 경행이나 주대로들이 정말배
0: 老刘 주인마 답에 신윤지연상 하르다 내 업주들에게 총기날 주들 딱바 대다 사바된 데 뉴욕구리 경라호란 주고 서부날 주제 대대그리 그불이 마도인제 만조 로그리 만조 내주망고 신청아 배샤샤나 자르메웨 장샤가 신지 좀 제수 제다 장제시 괴레만 없어 내주 망고 신청아
1: 경행 신주디 도스터디 레라 메프자 근데 전에 안주 된티슈 우지 공그진네다 시자 안주 된슈구 조지지 알 배추 담지
0: 어지 된티슈노 약슈리 단다 마산 콘도 경한된게 제일 세다 사바간 그 이게 참모 로시기 예 나레 민의 지식이다
3: 용아 전에 클라조스 세산이 남산 세가로

0: 阿家秀云，去参加时，阿姨，到七国啊！阿家秀云，这边牛奶片要供不是，阿家大舅连夜去，永远根本去参加不是，去了过就休。
1: 分钟了，哼，哎，怎么可能？两个人，喵喵喵。
2: 学霸，让这边刘兰分给顾松一呗。这个工农大媳妇欧阳兰也啥时候？我这边刘兰顾松一。
1: 是，米菜里煮加少，加冰高了的，就你看了家里给你的呗。
2: 阿妹，你妈顾松的嘞，看这边刘兰个特殊就麻烦死。
3: 这边留了，牛都贵。
2: 牛要嘛的，看三子大，缺不谁家配不的。
1: 这边留了，钱是给不的呗。
2: 你也没心看人呐。光给缺不的，三子收了。
3: 这边留了个，钱是给不的，我们这些的，你了，家产不着，钱我得送给，羡慕到菜里，你没了，马上就送给。嘿嘿嘿嘿嘿。
2: 俺就这边那个三子，没有病种了的，光给缺不。
1: 那羡慕我，你属于没心思，我输了，我自己家的。
2: 走。
1: 这位蓝峰，让他在香港第一鸳鸯客人呢。
4: 这就不需要了，就是我用陈老的年三十九，能做持续的单位刘蓝峰，两个主意。
1: 啊，对，这次我的蓝峰，上大大家要比是能不能谈个什么？哈哈哈哈哈！蓝小了，但是还要比。
4: 这些嘛，这常过去的，让给绵阳秀云了。
1: 国国肯定是打吧？
4: 国国打没打？朱市长那个，朱市长那空个，他不听那不打。朱市长那个他不听不得噻？这，怎样可不听不赢的？
1: 这个去了，朱仁成了，去那是排队送在门上去，我就吃这一斤用过是吧？
4: 哦，那你蓝小的也要呗？大大的，去那做团大请俺也有。
1: 这边蓝峰，让一点用呗。
4: 爷爷，巴拉，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去的也也用不起鱼。
1: 咱给阿姬迷了小雨怎么有门的啊。
0: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장소를교제딘시구준찬이희차손은선수를주고삼주어딘의쇼윤다찬스경이
1: 상계시에대해서문해를배
0: 년가래고디겐수소문해이
1: 고세야디겔린치야마시삼루단야시
0: 어리리리고세야디삼루단야시어고세야디삼루단야이바지겹슈라게나청구이딘데나고마시
1: 또는예랑청구이시오사녀야
0: 아
1: 让给蒙古的小莫没了谢马为别给着卡谢吧。
0: 嗯你这谢没
1: 这谢没谢中央内长夏清明度接不住云章了姐姐顶推谢若其次谢你的苏人。
0: 啊嘞对了你谢皮卡到了你也肯住不住谢没的从丢干了住章了给送送其他个三么中位。
1: 姐姐，这组木棍给了，谢呀，幺二百。地棚的媳妇大，中央卡地的口子，木棍你玩了，捡的松些。俺做妹妹姐，妹妹姐姐妈也不认识。谈到赵云那组肉体全部停战了，木棍拿了三点呢，妈肯定是给不了。
0: 爹爷，啥么大样不错。
1: 姐子，我是亚弟，给人钱嘛的，啥么大样的意思，谢么出门。
0: 哦，认识。你先说。 다들 먹으니 말마 지게 먹지한 게 지규 꾸놈 치요리 제장 루디오 같이 더 부족이 없지 지게 명할 다야디 주시장라게 송부리 공개 연장 좀 중라게 미카시 티제 지게 명하기 맨주니 쇼 도치 당고를 송기
2: 접수 오인 찰라 루디오 펑사 다나 나 삼자 키메
3: 나레 삼자 키메 나 나스타니 송자 카바치니 키메도
0: 제네 용아 디링 준비디 다다 총부리
3: 됐어
0: 다동원에디 강교 조그리 더도 키나니게 심주 야고시나지 덤주 제베 루투스 루주동도 강교 군동 하나 계로지
2: 계랑 돌 때문에 도거랑아 주 심주식이
0: 용아
4: 빨라 就是我一成啦
0: 봄쇼유 과도르랑 차스 겹도 유입다 제베 제시들리
4: 탄데 시네지
0: 야 내가 가려워지 年纪你, 你们都说呢, 唐马的呗
4: 南方给, 장규체, 电视股, 做操什么, 枪斯给维斯给
5: 야쇼
3: 오윤찬라 중야마다, 장샤마 샹갈리 사샤 이내 장조 싱지시비 고교 튕김문도
5: 가리나
3: 막줄 고이스기
5: 외상마 제참마시비
3: 딸조제 작중세준 체부도 니엘제부도주 다야문도 싱진시라 균도 없니 고르사야 니스 고이스기
5: 방샹 디게이나

0: 朱湘了，朱湘了，朱湘不走了，跟我们两个做大姑姐，去让广大松下。朱湘不走了，给广大松给谁？好了，朱湘给新娘子做团队皮衣。来了不听这个幺妈的，朱湘的朝鲜棉吧，开封给肯定不就千牛妈的。
1: 哼，他的呀，要藏到个，本地西北白马羊了，配备，光大数据一个的这是个。哼，
2: 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文放了，公
0: 잘 남았대.
1: 도스터디 마후스 다 혼자 단계. 나도 도시 대충이 임부지.
0: 다그리 공에 펑라. 마후지 나도 도파베 마세. 도도 나도 비저 심지스.
1: 미에라. 어이 칸야라 야시가지. 콘이 없지스니 디유리. 니우스탄고 치두게 치스. 세부터 혼주게.
2: 세부터 혼주. 오늘 치스.
3: 공원. 공원은 아까 담배시고 나도 진경이.
1: 형아. 비저서.
4: 더가서 지네 마법지. 마자 정조치니. 땡이도 줘. 쏴다 씨에도. 그제도.
5: 형아.
1: 大顺子，大顺子，抢吧，抢吧，小李呢？抢不了还是退？孟妈啦，起来不？
4: 공전당 도고루칭기 루페마르베 테링에 마자총조 소프트시대가 요비 기란을 갖고 소프트임도 기란 파티지 마후즈라 나소 상마 지그베리 다가리가라 마도 수로
5: 최소의 캐리는 그런 애경도 고지
1: 마도 잡지 시디 많이 비나 춥지이다 마후스고 더동에 미시보다 네자라 포비나 네랄하고 시험에 네 키즈 마자 총조디 도저히 유시야 우슬러브로
5: 대기 겨라 그래 네다 조 망조라 뇌개베 마체 그래 통도 유미비지로 우주제 니다 더브주 그래 탄다 가르치고 유메 신고 유베 아 그래 미규 동약 레가 치고 오지 그래 뉴시 남미 라모 구조게 그래 딱딱 소리
1: 모르도 케라 시에주 시비스토가 테링아 교르다 카즈미 좋아
5: 교시 신지 주객에 계속 고대여리

0: 니아랑 키스도 키스다. 교치.
1: 수빈아.
2: 조시.
0: 로디 小六, 야. 모모디니, 교수파 소시. 야, 소시.
1: 조시라. 디키랑 셰라지. 니에스는 가방인구데.
0: 디데 요아치오 마시. 라는 구이고 유자. 라게 센딱다시. 지마, 나 구이고 유두. 라게 수젠 지바. 심지치오 마시. 소시.
3: 주분, 저거 써다. 심하다 주시라 마저는 그리.
0: 지, 세차니. 집세장은 쇼기였다.
2: 주분, 려라. 걔네는 최소는 교체나.
0: 뭐야 가도 뭐게 뭐게 칼라세비너 포마티 찍지 야론다 차르친스
1: 차르친스
0: 로데소 당기 루베종라게 티젤럽니에 토주 콩게 티지이나 라과디엔후시 티니이나 조콩주디엔후르 소스 티제디나라 티메발라고다 콩주디 케첸부지 티네 조디 카조 세프시엠 후시 교조 티제 케브 가수유네 카조 닥다다 데스닥다 데비이나 제유대지라 招, 咱们所同事主席了其他个这些那些不行是其他天文常在叫女一辈我常在和八九女有事让给俺这边孙子们特难了快下俺最浪铃我有个车呢娘牛头事我得走他当俺做主力车子下铁了赶快前不车雨上结果么大你力给你个前不车个有事一年推进这个不了 俺做体委，通知特色的，编组罗让，赶快开赛前呢，给个两个最能消息。是，两个。幺叔叔，幺叔叔们。第八消息。
4: Yes。
0: 老毛。
4: 是。
0: 老婆。
4: 小孙，
0: 今天
4: 你给年事给不给提的？
0: 退大考虑。
5: 开封给张国涛参加进行准备的过这些就没进行可对行不得开始摁了他吹头切擦你没第一呢吞大听这了这些还是有没有事谢那多多主任啊谢长年少秀主持长了
3: 今天开封是你屋里这个，给他写一封给。
5: 杨秀士了。Let's。小崔文章了，看不上。陆军开封，我你江西平乡的培育机不大。嘿嘿嘿嘿嘿。小苏，查起来的。Let's。
3: 对的。
5: 小崔文章了，我弟妹。
3: 我们个内容呀，其他的培育机不应是公司大概要买，俺其他了，全都是些些学校要买。
5: 这我瞧嘛是，马太太学。俺这我晓得有。其他个，你还是先让呢。用啊，学的。两年级，给这两边个领养给做面的，俺的面积是怎么样？中央的这我确定要嘛是。其他个听闻，当能归了。
3: 陆军叔叔参加的全国运动重力协助速度，俺当员警官呢，一年得罪些吧，可了的。
5: 第当个芒村草原村头看是什么多，草巴岗的短是个要么事。然了，中央清水局军委局了，军区前往这可了啊。
3: 你给这两边弟兄学到了，头下对不上皮。学到地的中华苏维埃弟兄那样，简单了还真。你直接七十五元给人了，军区前三路没。
5: 陆军开封，让我来让出让给没事不让人。
4: 年开了交，中央铁闸部给部长机关内，查过多了，做米的这段呀，都是太正好着。路段恩那个，不得西北路段做广大学院个大单上数，天水国国有呢，你也不得西北路段做三线学校。
3: 陆丁开封他铁最高的县王人对他没记不得做马县的更新是吧
4: 铁铁兄弟很热不得阿德东帕罗中云图书兄妹
5: 朱西长了家里从头帮过去呗
3: 帮起帮这个你读读哼你的
5: Let's
0: 恩来过去了给让人用心电影重复的时期恩没把亲不拿账时期落地连账给让人用心的一切公安要说时期中央团大的说我打陆军落魄团多陆军博物馆的前脚托了对不起你是关系
6: 不得你要么怎么出没见了那最忙活的这乐里三个就提醒这个朋友的谁家配件莫会追查不呢不得卡给曾经鼓励家给三弟弟对不对送给中央的中国家给桑地边对接对着关东部的马多大的姑爷民都送给是呗
0: 他是陆军国道给哈姆森切尔西下接上他的像月前那张或月前那张也能用月前为呢后边我那些呢天线不是那么多国套了国家的忘记了下就你看了那最随便送去孟德给切切的东落起诉你这个孟德住了的陆丁国套了大胆姐让咱们给切切从的说话偏若虚弥
6: 唐德主力刚给继续人过天了主力扯不做切了刚给这件没做都着要三爱有马的死力但是这些距离不得呀没多
0: 当时我的国道给什么最近都抓古典节没得给可个忙不需要是
6: 主席他的气上了土地岂不有事一年啊大大对对顶这几了那姐
0: 听着宋马氏那次咋地苏贵人穷给能出去的那人呢嘎过三年嘎头马氏
6: 主席既然给建筑记住其不是
0: 建筑节目喜爱有马氏建议下面呢读书是吧你妈金刚热我住队三万主席用这些队刚开始了这些遵义传说阁楼找我韩西前不远的我最刚刚开始前往这边他的我最那段期许的能亏了图像一年我做协管有马氏我做控制等没咋地刚刚马氏你讲什么我做刚刚开始的刚刚里那把给我确实没有
7: 休息
2: 阿家好了
7: 阿家好了看不上
8: 陆顿小苏看不上
7: 看不上
2: 那这人还是个样吧
7: 他的案子这最容易张了的你们都用笔连着音
5: 哦对
7: 呀
2: 你看谁
7: 他的朋友里有张这人还可以有谁前三年三个人的多数浪笔人还可以用笔的
2: 아자 시다 제
7: 네 니한테 한테 가고 있는 거 쌈치
2: 야 파이키 나 뭐
7: 가리나 나라니 조금 하시베
2: 야 랑크 좀 좀 갈 시에유 소랑 조금 제
7: 어 네 아 지 니에 조금 써야 돼 가로올 수 오마르타
2: 만세롱바 조금 써야 돼 가로리아 수고하리
7: 아, 제나 계란주 롱베 로스시아 젠드고리
2: 나리 장하 싱유
7: 옆지
2: 싱유 중에 다 되체 다 되체
7: 일어나
8: 용아
2: 다 되체 아자 계란게 너리 초나제
7: 아자 흘러 터지나
8: 대칭 마지
7: 아, 아, 잠깐만. 나 레그유, 네 주인, 쇼.
8: 쇼 아.
7: 아, 쇼 아. 쇼샤. 대 아.
2: 아자, 계란가 댕기 미리 전화제 간나가.
8: 범은 탭도 라이너, 쌤나 드릴 성우도 왜?
2: 드릴 말이.
8: 쇼샤, 네 쟤는 루트의 쇼스스 네 티아우스도.
2: 야야 갔도 또 나게 간데 미충무시도
8: 범은 팁도 아시나
2: 동원 캐라 제도 취하여리 짐심도 와
8: 짐심무시도 고차수는 주시에게 하교
4: 야주 아 다 같이 합니다
8: 나이 차례 나시
2: 원우 슈 아
8: 소리
4: 슈
8: 아 교 아 빨라 채취다
4: 용아
3: 院长兄中了，看俺是毛老马几个门槛给陆天富连长子，看我本地兄辈院长兄辈中了子。
4: 啊，看啥看啥看啥，可是秀英的。看啥。看
3: 院长兄辈中了，泡沫中秀云子，本地兄辈几个门槛给没有别的。
4: 是呗？
8: 我知道看啥。
4: 也我中，俺做娘女为没有是故意。
3: 哦，第几个接受云长了给规矩拿不着，泡沫年轻点呢。
4: 偏就大多辛苦了。
1: 院长兄中了，既然几个门槛撇下，院长兄辈坚信的，也不是那种。俺觉得娘女一辈，中路没把人不认真顾的。我的，他从前让陈大姐、郎三出多少月？陈大可以呢？这个就送这个呗。
8: 用啊。
4: 前几天俺是公安室呢。
8: Yes。
4: 啊，陶姐。

0: 내든 유지 튼지 칠로 지초.
1: 보. 나도스 나로 첩제 대변이 보라 로고 카세시게 개제 로가나로 첩바규.
2: 저것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깜빡들게. 한국 신배 거는 추배 원래 개빠미도.
1: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 깁도 군디 대비베 마체 주대 인식지도.
2: 한국이나 야고스도와 티브와 지다 마셔. 양외제 구도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치부 메고.
1: 콘치부 맞다. 한국 차와 고문이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고문이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다 말베.
0: 노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 얼구탄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3: 히말라야 시베 컹지 유고 외 문에 취나 티니 컹지 고외 점링 양지타 양신 갸치 외 타베 신컴 식시 조배우 위내주나 피니 미르 망보 시차세 파사타 유외 추배 사투니 초시시

0: 로지라. 네키랑 꾸지 시소. 송주다 빙우 유스드마. 치쇼 차자 숨다. 저지 동쇼니 담베 마세. 제주레 가바게비. 고 빙우를 조사샤.
1: 맞아 먹고 니게 저지 앙사챤니. 마마기 타고사.
2: 야고 충샤. 쇼샤. 네 전도 담사 꾸디.
1: Let's

0: 줘. 마님도 줘. 이거. 야. 씨. 라고동 씨. 너야. 다 줘. 줘.
1: 종신. 종신.
2: 어. 老六, 罗元北。
0: 응.
2: 야. 봉망도대 흔해지형 봐.
0: 나가대 티용비. 야, 내 뜻이. 부대도 파마, 녀다티제 총샤. 다들 나라, 로스미도.
2: 녀다디, 뇌청 부계샤. 디규 미망책 녀다티기. 도사야 매베, 녀다를 한테 봐.
0: 세상아, 도구냥니에 부대 소리. 야, 출시동다.
2: 老六, 나주 고르기 로관 수초기. 나주 사지 커발리네. 보고서 사지 시지다. 시제 최지 배주시다 럽초치. 게시마이김네 렁수 투우루. 직전에 나주 편 잠시 터져이죠. 야. 추도. 종이 시슈네 응외단지. 보고되게 서도 견해 쳐오지. 시수라. 신주스 제발 로주다 미소교 제발 로야체비. 클리동시.
0: 야구도 하.
2: 띵한 주 마마기 자지 접수 뉴슈르다.
0: 예전에 야구도 루피신예디 종슈라이다.
2: 지그리 사르지
3: 사르지
2: 다그리 중국와
3: 중국와
2: 중국외 사르지치
3: 중국외 사르지치
2: 와야 보고서 사치치스 가르스 유메 신구 유메 사치치에나 나조 칼라사요르라 미에 녀주시에 마시 대외 조화 겹게 마시 샘쇼시 제장 아주 사치치오르 쓰고시
4: 사치치에비 이네 녀 바바마 로 투르베
2: 장 바바마 과심데
4: 로시에 콜로 나조 나네 녀다 제 모투사 총즈 삽다 리게 세브리
2: 장민 허시요.
4: 나 양화 시유. 삽다 리기 루초유. 청명아 양화 시지.
2: 양화. 사지체나 장바바마 데로토마리디. 송보대베 미동조. 냠마부초마지. 지만의 기랑조. 삽다 루초가 조마시라. 요괴 규화 조마시. 다들 랑화토베 미시 소스 가르친 뒤에 치카친 타지
4: 체니키랑 게 나 이거 러브로 디네 게 총지 밀럭비니
2: 영아 랑긴게 친도 유시 영아 나 저 슈쇼 다니기 사다다 마시 젠창마 치비 단토노 기랑주 부드 문규 용부지라 어 마시 나도 상매 부두 문교 용구지 예수매
4: 예수
5: 미人
6: 야 남은 치지 안 오시면 되게
5: 야 라한테 제 근처 체부제 장 가치도
6: 난다매
5: 너도 왜
6: 난다매다
5: 저저 피해 대가 줘
6: 야
5: 클린다.
6: 요.
5: 레부데 마법다. 디제 근데 쳇브레.
6: 저거 셰제 수고 슈큐님도. 저거 망스도기.
7: 소자. 오지.
6: 오지.
7: 미셰. 아. 라카치가 요바. 오지. 강부 같이서 거규지다 계제. 매규 보스괴.
6: 저거 딱봐. 강부승부 공부집나. 강부니래. 대여르스기. 먹부 루리 접속치디. 남쇼송사. 니킨도 다스가 용비. 이네 사야 심 개매다.
7: 부디이는 사야 할키야 유버.
5: 미정.
7: 맞다.
5: 미정. 사야 내가 친구.
6: 요.
7: 또 뜨다.
6: 아자. 맞다.
7: 뜨다. 미정. 녀랄 셰히다. 아자 칠메디 소 딱지치라. 딱방 아심 좀 하세요.
6: 아자. 탈롱아 로줍든 레프리. 수수다 더 쳇두고 유. 심지어는 맞아. 뭐.
7: 됐다. 쉽시까?
5: 미라. 야. 겨우서. 겨우서 제.
7: 소다. 겨우서 씨.
5: 같이 서.
6: 요마레 하자. 탄다. 창매 세리를 세요리. 뒤에 세비나. 계속 갈산이 봐.
7: 지.
6: 야, 가자 먹어.
7: 야, 라 겨우서다. 나다 쇼샤. 거기 깊게 센 저지.
5: 네. 뒤에 갈르리. 라노 뒤에서.
6: 야. 장기이나 나 진침했다.
5: 진침 말이
7: 겨우서. 겨우서. 클린다. 가용아. 아지.
5: 미라, 야 초도스는 가친구.
7: 클리소스 미라. 가요.
6: 아자. 아자, 따지스. 나 봐 로이. 네, 키니르타 차가 용비. 땅아 중인다.
7: 보디노 추스도 제기다. 잘 가요.
6: 예. 저래샤. 아자. 중인다.
7: 나갈 클릭요 아. 야. 지.
6: 야, 아자. 다 중인다.
7: 스킵베.
6: 네. 피겔레스 녀스킴 찍으리. 나마 야주스럽으로.
7: 너 가디요.
6: 중인다 아자. 요.
7: 클린다.
6: 요.
7: 야. 클린소시. 미른, 랑가르 접속치라.
8: 랑다 먹어 하자.
5: 초기 우유. 야, 아자, 미른 과치소.

0: 주시 샬라쳐다.
1: 아, 기란스 대비.
0: 세사.
2: 지, 르지. 타마 뉴스 틴다.
1: 저저 미 명령 토스기. 로레드괴.
2: 아, 레스. 콘주먹보 두지 접속치디. 대람쇼 키샤. 다차가 염스기. 야, 랑가 슈스베.
1: 아. 단다 먹고 나라. 두지. 카탐고 요시. 몸이 망지. 갸업치가다. 도치역시. 내 제거다. 제거를 이용 없애게 규덥치고 오시. 명령단은 근처에 유명시험하소. 저저, 명령 근처도 아.
0: 명령 나샤. 총어시. 도제 동지수로 차대샤.
2: 슈샤. 봄디이노. 쇼샤게 셈능시 첩집딘 첩민두 저거 셈 잡으시샤
1: 쟤나 기니게 사야 잼메베
2: 잼비 모모니 잼비 쇼샤 갈리
1: 저저 명령 은이 중부수바 랑게 쇼샤 갈리제니 요르비아 어 쇼샤 되다 제가 니 세사수 디랑 제인다.
0: 어, 안 먹어.
1: 야매도치. 어, 네. 네. 저거디 바담니가 투입치기.
0: 먹어. 주시. 걔랑 이제 나는 아침에 좀 말베.
1: 가르녀시. 팔리다.
2: 아지. 전지. 다 우수 먹겠다. 모모디니. 라소시.
1: 아지.
2: 네 모모디니. 쇼샤 제비.
0: 아, 다그리.
1: 야, 바담 팔리시.
2: 야. 주시 제비. 리시.
0: 주시 되잖아.
2: 민주민人계 수수남의 전교서도 잼칭매 쓰기
1: 가르나마 아 다녀하고스 민랜스니에 디너 로춘주인의 나무야 삼지대지

키트라이다. 야. 야. 야. 아야. 아, 키트라이나. 닝지무스도. 많이 못 죽게. 용도에. 야. 계지마 셰비나. 켈리 바스긴다. 자. 와야. 많이 못 죽아.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0: 기니 갈치.
1: 어. 데나 민미도 다시비 자라는 키메. 거기 지엠비.
0: 거기 지그리베. 기타 쉐비. 거기 제비나 고즈니 뭐 조지 접속시가 좀 말해. 마고라가 가서 미리 줄로 튜주 마리스. 테먼고 숨무드게. 양마 제비나 속심 제요. 소도다미나 도시 테비 도그리. 신수게.
1: 신수. 오늘 소도 등그베.
0: 니랑 기츠 시르베. 다들 소디 섭지를 따오리. 섭지부유나 속도 다음이네 충잡지 하고 수건
1: 시에스
0: 유
1: 레스

0: 主席。 主席。
1: 야, 알라. 캐나 대비하지.
0: 허미란 세나 육마다.
1: 된다디 태준하는 육마시.
0: 된다디 년이 바로 주도지.
1: 캐나가 태준하는 육마시. 마슈다. 네 캐나 클리슈죠. 슈다. 알라. 된다디 마주 태주 제 도마시. 캐나가 니드괴. 내니 도와줘봐. 아주 중요한 수쿠니 비드. 장제시 망쇼 봄사다지. 아주 예도괴나. 고즈마다베 목분 고좀 채없이. 이내자외면다다며껴게나도카대주요마르라니엔게가도요마시금제가시주시가미도탄도나송고투요르베니엔키란슈고슈카인스나나조나샤더베먹보시다나샤더베직티비유산시이내가조최산장제시유구테모도베마세니엔게게제도고요마시이내가조샤다차리주베제도유베마르마르다시데나모즈도아지오마르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디 nga mao zidung ge aji oma suan zang besan che ne ma se bi ne mi xin da ge har si ria nga zui mao gu ti zhe ji ge gu ji che bi ne chang gyu gen zhe qiu shi
2: zhu xi zhu xi ke ran ge zi zhen gong bu xi ne yong gu zhi bie a jia ma da ke me che bi shi
3: nga jia qiu suan zang ai 파다케 형식

0: 마르마게 기라 토지 죽으니
1: 제스 나나니 디고르송 하시 알라 마르마 지겹 칸데 샤타기 먹더 주시게서 야야야 알레슈다 아, 말마기 봄디 담고다 봄디 씹어 님도 막디 예유니 수지도 저시 야후도 마세 중야네 조신 덥시아 레디 로딩 고다가 양 높규제니 종호다 닝샤 신장제러 교육슬럽시아
0: 참지 로르규 참지 노블규 그 장교주고 진두효 막디
1: 알라 中央大家对这呢可以一路追究这种路冷的他给我起自由的可这些呢国别谈的下头蒙德去世的母队切不可来尝试谢莫多妈妈去给不看给俺做老师嘛是一年老不家妈家的他就下去别妈别老哈是
0: 我都娘不中去呢, 到后你也是进不去。 陆天国他为各地域呢, 落胖不住的。 主席, 到陆天国他为那么有肯这些点呢以及前安民多。
1: 呀, 来, 来,
0: 以及那年干嘛的,
1: 用啊, 用啊,
0: 以及, 以及蛮难了。
1: 当时, 탄당한조 무글레야디 레라큐나마시 이네 모두 미디 삼르롭스 겨보기 다고데 큐리 로드윤 고타오게 수수노 주요 산체디 중야기 양타벨로 묘도로 교야 고데 큐르다 야 알라
0: 조시
1: 기라 칸나니 봐
0: 말로드 고타오세가
1: 来，打打过去。来，主席，来，慢一点。看那么说，年轻。爷爷，
2: 马路队过道在还装会员。主席，慢一点。主席，咱们可以。你说说，你两个过谁的？我给老师。我最后注意，
3: 大吉祥，听话些。
2: 哎呀，来，
3: 几点没起来？
4: 伯承，中央大交界，俺最下头木头去些，确切拿下。
5: 阿来，
4: 一年几届七岁委员长那个，也努不就些个可是不认识票下。呵，卡车呢？钱就说，中央个每顿去谁嘛的？给主席顾别得真真。主席光，投资批他能给。哦，老毛个，院长学不中了，不是用了钱上下。
2: 能打有嘛子？院长选不中了，几届七岁委员那个车拿不送咋？几学期嘛了吧？
4: 哼，俺们去内巴达个去吧，先回家要着呗。哼，多大的？俺最准些，年面干了几千桌。
2: 几届了？他都学下去。何时整个军部和民能干？这阵来解决，管别哪组长？
4: 속도당下。你最近这特别了呗？

0: 빨라 지금 마치 졸라 피스 그냥 통이 숨기
1: 가래 권유도 게
0: 민도 된다 개침부지 숨기
1: 용아 전화하게 컵도 아
0: 리스
1: 뭐지 감해지라 컵도 꼬 조유
0: 리스
2: 단다 맹가나가 맹망슈 봄듯이 외르샤 맹은 집을 가지 막선에 치유 교장리 봄듯 당부의 맹은 망체 차제 둔차수 맹은 섭지 리니지 단다 맹주체 대유
3: 맹색 내주 그래도
2: 디 맹색 공부시라도 맹은 망체와 중루 맹게 주구요리 연다슘 중라 중루 맹주자자 패시라 토기
3: 아네
1: 멋이 줄라
3: 어제
1: 어제
3: 연차 좀 줄라.
1: 감사.
3: 마팅아, 기랑 댄디 슈가 잡이다. 슈다, 슈다.
1: 네, 슈다. 터지.
3: 댄디시 연차 좀 줄라. 마주 엄지 다지. 주시 쉬어 줄라라. 칭아 면주 전에. 다도 차르케 태미도. 마주시 다르겐지. 기랑 니시지 피로 송기.
1: 나다모 산쇼 나무네 투기
3: 용아 용아 모두시 제니 예섭제 모두시다 두시셔부 쪼라라 전부슈 기랑게 마다 루팅 보청 대낭다미 호나소 부제마나로 소로
1: 레스
3: 더도 기랑게 두시셔부 쪼라라 제자마 카시시 남태로
1: 나다모
3: 터체나 우레스스
4: 老朱，前两个我们投诉你咋？秀云你不吃的，啷个了？大多是你中国的。
5: Yes，投钱呐。啊，
4: 店家是不是呐？Yes，院长想不中了，我来卡斯。应该
5: 学会不的。哦，今天你干嘛呢？那注意，谢谢。哦，很佩服。
4: 这边老人家啥需求？院长中了的，阿家秀云Peace。
5: 那是。
0: 亚飞的，
5: 哟，南风，
6: 罢了，秀云，起不停车了，看着哪个皮包了？哦，我这修的，哎，吴总啊，修不修的？南风，生意俺打罢了，木给两个都挂住你一，让给这给我们开些事故了。两个开始，通通这过了呗？
5: 哦，停车这。
6: 孟吉朱拉给几个兄弟朱拉女婿有啥？面具大长的，这家么开始开始，怎么去送给？卡嘞，刚挨多个，见到家么人送去那地吧？
5: 哦，芒果原本没多，家么人送去，弄大不？
6: 也去。
5: 吴松啊，耶，让个警局处长了，你也是意思？这家么，我是林叔的。
7: 吃不啦？ 표진 영아유 기마시
6: 예 린스는 린스다 유메스다 주메
7: 마시 치빈라 기란게 치쇼날 인비에 스트롱 내봐 니세제 양니 나송
6: 아 하튼 저 마무라 그제도 니 치시다
7: 예스
6: 요시 아
3: 哦，这了，什么这么好了？难道有嘛事？我的罢了，所以我，没给做你一单。哦，
6: 特别啊，前头我做，你们都做多。我那做，你们都贴多。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3: 시가라.
7: 아네.
3: 빠락이다.
7: 하지.
4: 집에 留라. 띠 욕을 해마시. 라. 나저 돈도
3: 가리바.
4: 띠
3: 라라 스네 집에.
4: 아지 마시. 나저 밀어. 참지 쉬고 주고 싶어. 집에 차는 용마시. 야매나 니 수고하신가 아 쓰이다 용기 용기
3: 어 빨라 효윤
4: TV류라 창스모 예고네 빨라스 뵈는 게 왜
7: 말해 TV류라게 니 샌다게 미음하게 하치도 되게 수고지
1: TV류라 우유린 수고
3: 빨라 통제들 대만하다 나 TV류라 스모 소저
1: 가래 부불 밥을 왜
3: 디 말해봐라 걔랑 구제들 대만하다 Benesiadi, Timidin Labiati, Kiranshu Yung Bala Sosa, Nietu Budaba, Jemalinga, Lanfung, Lanfung's Burn Chiba.
1: Teacher Yibri, Nane Kone, Pumul Pabri Samje, Shibs George.
3: Mazi, Bala, Dian Shetia Yomata, Zichanama, Pumpun Chato Yutu.
0: Lanfung, Bala Gaganamshi, Jamunet is something,
3: eh? Yes, Yingi, Bala. 我估计能对 我不买马背, 巴拉了, 电视拉出马是吧, 是吧,
1: 电视拉吧, 也有马是。
4: 秀霞,
0: 那是, 让开这个人吧,
4: 那你也很头疼啊,
0: 卡里,
4: 哦,
0: 皮盖着,
4: 哟, 到处啊,
0: 哦你回去了后面人说不到当不是的嗯家长啊阿家喝了大概有比明日要落进去等着马上没事吧我心够意阿家喝了心都难过去电视俺就心够意家长啊就忍住这些的特别流了怎么这类语没床擦你怎么这些片还多的当然没有的哦我是
4: 你阿家喝了这都是给你女儿的钱你那这都婆婆你是当兵亚军啊谈的这都婆婆你下去婆婆看出你这吧等你们蒙古亲属阿家喝了看看嘛去吧别的兄弟兄弟今年大家心情是呗用嘛人阿家喝了个人他们大家公路行个的
1: 前年观察呢，看看了得意，用对。

0: 빨라.
1: 응.
0: 아, 괜찮니? 파다 범무 집에.
1: 아. 네 범무 좀 봐. 쇼윤지.
0: 안내.
2: 도저 시스 트리니 야고 쓰이.
3: 자이모. 스킨도 요마리.
4: 여시 교수 와요, 고즈. 가라 단소. 여고쇼.
5: 어, 집에 내려와라. 집에 내려와라.
6: 맞지. 주문 중이라. 헤.
5: 유림모토상,난텐슈.지빌리오라.나나니모즈나,모마신사야들샤.카페나피다.예예예.아양,곤트리오메다.허지.디.지빌라.샤라쇼가비.칼라다소.지빌리오라.요하양아잡레.다다킨가스문드게.님도샤라슈도.다챤나,잼싱메다.루디사.칼라다스과.루디사.겨칼라스가셔.칼라스가셔.겨스.기란즈사야디르베.
7: 他们给我们也把四只光不送子春秋季给你要不光送卡的速度极端了你先不说让给我接下来有四度如果中了你先光看最主力和明显不闹这那就这边给我就这年不写出你也听着行不都行 더도 로든 허메는 전야디에 만족상마 깊큐는 마셔 제자 다리디에 기란을 고한다시 가자비 더도 주리디에 제가 이해가 용비
1: 야빈 가오라 디제 모수다 기나 중무 제제 주리 뉘야디 너요 마시 마세 주리 두야디 강에 치부리 제자가 주 주리 레비 너 싸우니 흥마지
7: 주비 종라 만족 교부 가주에네 기나 술래 차그리 디바시에나다
1: 요마시 나도 직팀이 오지
6: 주비 종라
7: 地震可给拿了露天爬了让不起出马的是贵多啊俺这边所长可能让你透过去没事让你许多去出马的得俺趁着巧的这边留了你最后没续面主力的脸呢我那有马的准备中了啊主席哼光不我们这些别家预备这边刘兰峰嘛这边哦嘿嘿嘿接着是前面的前期我自愈呵呵
6: 给他所以呢那毛泽东也毛主席啊毛主席了主席了看不上啊看不上公看不上我问你娘不送去的给他简直请不出我做主席长了给给他点点几个里送一点他不都接嘛就特地心里供我们接去
7: 这位刘老爷，俺团队听见那样喊你了。上个穿上刚拽的，去上个广播的，俺刘兰峰个，结果他去都收音。嗯，对呀，我们这边这边个，俺团队底下呀，天堂不应当。那段的，俺最，全都要消灭。那是，哈哈哈哈哈。也是，不是不夸张。
8: Let's 准备中了，直接不管天了。
1: 下去啊，
8: 直接送马去。
0: 休息啊，老远别，穿着更不别。

0: 조심 돌아. 다시 하기랑 괜찮도.
1: 자로. 시다 진짜. 아, 저도 왜. 아, 또 계산 돼도.
0: 야호지. 네. 지루 소리네 시에미나. 신변 뇌장 소리. 중로 소리네 시에나. 찬네 소리. 네기라라. 중로 메카시다. 네가라. 네가 자야기. 지루 메카시시피. 다데니 줄때나 기랑 가산리 잘 실하테샤 디토네 기랑 구수 멍시 야호엽 충고리
1: 마카교 타로 진승비 디데스 베니에 대나 용구마시바 나탄도 렉지야 망구대기 지다 院长 中了 기라 보유 칸네이나
0: 어 나간수 회니네이 로주콘라 독수쟁 송벽에 비게 느끼니 나수 능무초가 벼고 키해주
1: 간수 회니
2: 안라이 제도지스
1: 문에 도주 小超
2: 라
1: 로든 쇼샤에 간수 회닝네 마르베.
2: 제 가나소.
1: 아, 간주 마르마. 봄쇼니 냠좀 좀 보지. 아, 도스터드. 중차에 냠좀 형구 유자.
2: 빨라. 알레. 네 하코스. 둘러두고 입에 둘러 감두게
3: 감사
4: 休息 休息
3: 야, 너희 랑이랑 같이 가

0: 로든 샤롱 된다 이베.
1: 네 주시 동로 좀 여기 가 연비기.
0: 아래 맞죠다.
2: 맞아 고송아 맞아 마우드 세제 된다 개침 없이 해야유.
0: 유마지 마우드 시다 우틸라 된다 시트도 나비 가지.
1: 前的 용아 랑게 둘러디게 주세 피로나 디네 콜리아 아자허라 능다민도 슬브로
0: 용아
2: 왜 마우드 라피
0: 주시
3: 어
2: 주시 마라 감사 지금 주시 장라 감사
3: 감사 어 로드 쇼조 랑게 아자허라 탄데게 제도
1: 아자허라 능다미도 땡게 공게 제도 법 간취스
2: 주시라 这年纪也比
3: 阿里亚秀啊
2: 天能马戏
3: 小猪快对了远战学不中了让巴拉的死
1: 嗯嗯给人家来看
3: 这是的兄弟的那座不用的西部的不用的一部准备马戏让他陆地中立工图他都引你巴拉的阿家图是爹娘做主啊
2: 这是什么了马上就叫给远战学不中了见你的
3: 하리 나.
1: 띵예 발라게 안가님아 다양히 유치해 종자 체브리 내 주저게 돈도 스프사제 대샤
4: 도스다두 냠 좀 재산이 내 뒤만 굳이 탁주 세고 있자
1: 주시 탄다 봄디니 냠 좀 토브리 내 발라다 아자레 투자 문에 채나 가고야 지리 이내 내 주저게 디제 채자 내 쓴 나이키 비켜는 미도
3: 로드 小조 让我们一瞧嘛是你对自己有多久了你的姐姐姐姐也呼吸什么呢谁偷都会掉
1: 我奶奶这是妈妈推荐呢你就叫给给人家的养心你不
2: 理
5: 就问
0: 耶
5: 然后得罪血的
0: 哦主编听这些他的案子刚开始学的主持人下年前呢案子用最难的忙情节年前前呢主持人都给到过给
2: 主席了
5: 主席了
6: 主席了看不上看不上
5: 年少学校案子忙最初还冲出去
3: 咱们看不上都是在对年轻人中的愿意给不着
5: 那节目中陆丁说提铃说都他三十个亿冲出去主席了，修的。
3: 那么说的，叶总，让人推大姐，给这钱我怎么出？
5: 主席了，缺不缺的？主席了，刚刚卡的有呢，两个能大买不出去。
3: 呵呵，推大弟，哥当然有嘛事。陆队中立国，让学的。你马上慢慢收集，啥子钱合理吧？
5: 先不讲，首先管，那么个面试又不长，我超级不济，监督还监督哩。
3: 现在谈到工作，马上给，连个做都开始。
5: 前个创伤感情，定期上不足，人民证件证都咋没收？如果解决不起来的哩，
3: 呵呵，连要我也不是，让透明多。
5: 主席啦，你弄这项目的话？

0: Tanda, tenbi shikyabda chigi. Zhuyang yuyugi, shimju tenbi cheche. Lodiyo maozi dungge, zhuyangi magdun lehka sojung na. Jemaane, rangmaagi, magdun cheshida, chachu gajya sangma. Lodiyo maozi dungge, sikshi chokjin naanje, lakta chewane.
1: Lama, kiranga chiksunda.
2: Budenso, shatogi, magdun, cheshidi. 중요한 모티브스 막든 유메 도가질치 장기 나발라 모아 춘진치 디네 모두 장외기 성조조 총시 막든 예베 먹고 주주카지게 송주 호중난가 마주봉치게 장외기 반요다 바시쿨트 당중야게 자고 뒤메 지격공동카기 자주다 뒤 로드 벙도환 기랑게 봉쇼 송보다 마마 봄드 시베 먹고지 직접 저지로가 제제 겸내 편이 땅 중앙다 먹을 봉쇼라 계속나 아 탄도 전다 지유 디 로딩 고다오게 된베 노규 셔시디 중앙게 딱다 균 데모도 송기라 등어다 저원의 퇴금도 송기 탄당 안주 댄시디 타오허 추위 좋고라 멍셰지 디네 샤쇼라 피게다니 제초기 간수 창샤네 산시기 산삼팔라 쪽시 디제 좀비나 나주 지고 예격기 미유디 나츠주야라 멍시 땜부조 도시
3: 주시 나다 샹체게 심주 제비 셔시디 타지도 겹교슈기 나주 먹주 조디 샤쇼르 귀야들이 마세 막디 유메 이지가 존니오지 먹고 직지다 주슈 직뒤게 제도 초치 팔고 지우리
2: 로드 자하고 좀 다시 제스 나즈 두주 담지제 장교 제우시 제마도 무디데 데비나 사진에 된카고다 야면은 도시 된도 하우시
4: 중앙계 최시대 초첸제 사업다 군동칸에 십대 차주기 갑흡사자 먹고요 람사 구격격 초고요지
2: 단대가 주 랭게디 근저 제니 주다 모두매매 사단기 해야들이 로딘소 나조 강간 망고 체시지 제장 티테러 녀상마 진구자주 장매 이섭시로
1: 라모 녀제너 양정우기 다 쇼시버 라카 따가다나
2: 저리 제너 콜러 로드샹제자랭게지리나가피슈
5: 기라니 조주시
6: 러스
5: 기라니게 조서다 굽자망스세 더더니장신의 키용배 차야구슈 상무방 공다 눈슈 상바제 투구스쇼
6: 러스
7: 주비 류스야쇼기 탑조소 시에다샤르 케비우자 리세스 치치치스나
8: 제주불라
7: 용아
8: 디킨스 중산능미 카유리 제제 좀티 당구손자 나 주이지 땡게야고 샤우다
7: 용아
6: 러스
7: 러스
6: 지저
7: 추초증 추초에
8: 르빈종라 키랑게 대킹미 드게
7: 네 가시고래
8: 나 주르비 리우라 키랑 중미 겨걸다
7: 아
8: 씨
7: 추빌로 나
8: 니아자 쇼유
7: 어찌 예 시고 말다 쇼유게 가 시엄쇼 차스가 되게 봐
9: 저 마시시 요거이다 프랑상간 딘수 사소나 너니 니지치
7: 뭐네 섬일레데스 너니 하라부 증제 당원에 김사식 미차도
8: 어제 트빌류라 디제 이비나 겐디 나나니 키키 땡겨샤
9: 그저 좀 마셔 씨
8: 다가져 봐 지만 니에 된데 쇼샤 나마리기
10: 쇼띠라 란디 근처 먼저 갈 시기
9: 봐라
8: 니 괜찮으면 나 어 가부충 자체비 가부충 자체비
10: 나지 랑게 더 더거 좀 주셔야 치다. 내가 안 줘도 고셔.
8: 드려 마치. 안 줘고니
6: 边看头子，我呢吃都过去。
1: 学校，这边留了，统统听住一遍。
5: 啊，对啊，罢了，我是你专业人。哎，罢了，啊，这叫真爱对了，我吃饭吃饭是没送的，南方送去吧。哦，这叫真爱。

0: 주비, 챕세곤 예. 유미, 다슌제 용기.
1: 유미 다슌제 용기.
0: 어,
2: 유미. 얘랑 양다방을 뛰어라비. 유미 대체 갑자가.
1: 내려 보다. 양다방에 매미 유미 준제 배제. 뉴시 차가 당겨 매줘.
2: 저진씨.
3: 저진씨.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보 다투스나르 첩제 데베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르 첩바규
3: 조호도 생비 아이네 주두코는 깡바틀게 한국 셰베코는 추베 월레 밤이도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디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3: 한국이야 야고스도 와 티브와 지다 마쇼 양베제 구두 괜찮지 않군에 레바 유스리 콘치브 메고
2: 콘치브 마다 한국 차와 광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라 광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도 와
4: 波上恰吉马吉大大马的呗罗吉帕追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古银呗这追一字他扎苏扎农旅追一字恰藏于呗通胸吉培育银阿西这地呢开始追子银压着恰藏下这刚不恰的学习活下的苏干红的鬼巴不得咱们马大撒起来这让罗吉帕追这追的
5: 罗吉帕追这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这张的是的你也过是的样子是的是恰死但我觉得这是真正的你那路里也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要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去读的罗吉帕追这追的这所以我那样我读的是的这讲价的行事破过这见清不读读到这干不打出去没个做难点的见不读现在这追的这所以要过呢罗吉帕追
3: 平安人光甘吉拉国家党出租的物业团结三百四共矿在甘吉拉国定居的古来这么个甘尼言语词矿在国人恶军而故他国属古银白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比在一年段语词团结七落七巧那人问的是呢你在阿拉甘不起大雨接单的人也请啊罗吉巴追韩国的矿在瑞斯大阿勇我呢甘烈是大卡么子哇
6: 我看不开别了，干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节，恐怕可再给呢，干了这可不多，得不许不着啊。
7: 俺是南区军人不行，拦截的个吧？俺那个罗家派出韩国的单兵，韩国的铁土部院长，去说可再让那干部那个民族。
6: 你那个那些公部门会讲个这些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刚过杨国节，对不对？早也差不多。
4: 公布个再叫那干部干劲那个么多？
5: 得罪他们恰吉了官，也他们顾不住过来追米鬼。
4: 罗家派出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属国银呗，这追一次他，这是咱们旅追一次恰藏员呗，通江吉培育银。
2: 阿西，这的呢？开始追子银，压着恰藏下。
4: 这干部恰的，学习活下的苏干红的鬼巴不得咱们马大撒起来。现在罗家派出这追的培育起的。
5: 罗吉帕追这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这张的是的，也过是咱们杨氏是了吃死。
2: 但我觉得这岁真弄的，你那路里也开始下岗不拉手背，
5: 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要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去多的。
2: 罗吉帕追这追的，这所以我那样我都不是了。这讲价的行事破过这，见钱不多。
5: 多多这干不打，出去没个做难点的见不多。现在这追的，这所以我呢？
2: 罗吉帕追，培训那罗。
5: 平安人光甘吉拉国家党出租的物业团结三百四共矿在甘吉拉国定居的古来这么个甘尼言语词矿在国人恶军而故他国属国银白通江吉培育银通江催促能力您对能比在一年段语词团结七落七巧

0: 무추 난도 실도 와타 추주게 체르기 초 차라더 빌럽더니 서시치는 닌기 펑슈더비 서버미 나도 하니 미 솜도 하도 마르치마타 냥가 장부디 힌장 대부르슈 나무유인 도데 장부디 강리 능진 켰디 주신 나기 돈베 오니디 롱나 윤주 놈아 탕라 큐바다르투슈 제레 갸한드 뉴체지 강리 위수 마케지 차겐 덥데 초마지 근전제 왕부 응아르 체기 테니 터숨소 이시 지자 윤라 제레 뉴주 니슈 접듄 자며 냥아 장부교 권지 초케진식 인베 응연이 당시 장외 초마탕 강리 나기 고르웨 년자기 바덴 촉출켜 소디탕 양가장부 찍을 찍된 체디 퇴모토 닝지 큐디르 메세르둥 괴베 렁충 위원 총식 투비 적숨수 장어수 나외 총고 총소 크구스미 내시 대한 닝지 총지라 냐사 약수 투비 공부 뷰리기 수균 총도 식제 양내 제와나 로갸하루 규여베 수균기 공부 대강 업중어 송치 크구스미 나디니기 덤규 랭시 저저시 다냠도 나조 공부 총미 댄스 칸데르 침바이
1: 초고총주스야디
0: 카자수키 강베토디 사듀 차바망웨 넘시탄 듀유라 컹린더브르나 미세킹 모자르시킹 듀유 듀체테 공보웨 리셉네 숨신키 가와체신 장담탕 리셉네 찍도랑디 제서치킹 메괴바르 창마사도탕 신뢰 두바시기 듀전데바네 어듀체베 바르탕 꾸이점네 꾸동체베 바르 토지 창마르 공보아탕 장보 컹르탕 자당 시드냠의 제기 초내기 체니지 샤유 제시해줘
2: 데시다 쇼지네 안추 토지 당부 도타 토지 니부 신이부 세보통기 아니 미카바 대구이나
3: 어 토지 당부 추도 요실 고무 추도 요시 어 캬마용의 삼부 요실
2: 아레
3: 토지 니바 미디 요시 토지 니베 간에 주리 조스시 두 차베 제라 초소 토제 니베 가리아 두스체 샤그요실
2: 알레 시다 고디이나 갸니 데비이나 춘추리샤 이네레 고디 뚜르 미 카셰시 란토기 바다 오스체 갸첸부두 딘주 신체 카리 스웨비나
3: 숨신질
2: 숨신라
3: 제
2: 알레 탄도 디간라 도 카셰샤샤
3: 락베 마게 외체도 두스체 네샤시
2: 알레 다치 뚜 간라 도 샤야 디덴부 용야 체도 줘봐
3: 제제질
2: 시다 디네 도탄 신 니보 지부 틴제지 하쿠기 두지 간라 신지샤 따버지리체
3: 리리리
2: 디 니부 컨제스 퉁구이나
3: 시야체나 사임 고야 리스기
2: 알레 용고 임지
3: 알 용고시
2: 도단 신 니보 진나 용고 치도그지베
3: 리리리
2: 알레
0: 초테시 다냠도 나조 공부 메로 자잠 데베 캉바님부 디나 침베기 토제 당부로 숨신 기가와 덴부 쪽 유에지 디카르니 구추주스이 신계 증년 조급 토세 니바니 까짜트 디카르니 총미스 소외드 후이
2: 캉부딩원의 첨부도가
3: 디 첨제질 디조 신뢰 제약이 락자 데릴라 소바 게스리
2: 첸의 체기 가와디 카르제
3: 디 게제시
2: 알레 게세즈베
3: 리리질 디 토가 조스릴
2: 이네레 게세디 신텐제 충을라 제단체 신간지리샤 신디간라 게세스샤
3: 어 도스제 조그릴
2: 다체나 강부첼로 보고 입자
3: 어 첼 조그지
2: 탄도 토르 창무 동부지베
3: 다도 간은 동부질
2: 아네
3: 급티디 조타 어 초 토가야 어제 스감동요시
2: 겐즈디 김찬서승의 내시에는 메토미로왕시르드가
3: 아질
0: 고추죽선에 미디어 사파르타 무수죄배치 눈이 심지 딘사파르

0: Hengge kamsa.
1: Konge kemse gi jolari.
0: Kenanzi lo sa na ba nyori che ga yom bi.
1: Les les shuda shuda.
0: Toje na toje na.
1: Kona ni nge mo la ri.
0: Mo la kamsa. Ozi ti kha de.
1: O de ming la ngan zo phyri gi chos chi ma sa. Lo sa ge la kimza me ru ri di de di che je. Jumbo phi di za na jumbo chi ma chi ya ri. A ni ba di na di zhe shi dem zhe chun ya ri. Kena zu ngo la chuo de char sum dor gu ri.
2: Pyeongju yoshongki gyedop ginjungguni nyanga changbe nengjinyi losar namga gomte kimjang chedo mangbe suejo to seri pyusum chokchi lulasa tyeke kireni chiru yebe chukuzo jinbeshi kimdo bi
3: losa jeshdele
2: teyang ji songse jigu cheshe chi sai 레게갈레타 토베 중재 진주면 주셔 봐니 공부로 살기 남바야 쉐트를 교류해 버리 멤버 줍라니 초고초 공부 견제 요구였다 남강 제고 뇌수 고주의 없이
0: 오늘 캐지 전부도 공부 초부디 칠월에지 큰야체 대민을 갈 수가 돼
4: 대야 구슈 수거리
0: 구슈라 Chubuti ka la thando gen ri le mangu shi ratu.
4: O, ri la.
0: Gushu di jirtang kadu kunguri. Lo sa pepe thando kunguri bel.
1: Bugui chukchi gob le kunguri.
4: Chukchi le ya yog ri.
0: A le.
4: Thando na le ya demdi cha kyeb dhende chi du. Di yog ri.
2: Gongpo kyunche chu. Pengme su kyunche ki gushu ni mikse denba si yob thang. Gushu shebo nambu nabwa jidak bakpe zimgi yu. Kongwa me la pudu yang me. Kongsham ka sha si. Nyam Tejin, Kyun Debuyo. Gushub Ki Chiru, Ngui Ki Gera Chingsu Yobtang. Goworu, Kuchin Ki Tati Gyabbe, Xiam Kyun Ki Yobbe. Gongbo Pyume Tzu, Pabchakbe, Gengnyam Chile Tzu. Tabzana, Mowe, Mise Ki Suidun Si Tati Chishin Yob. Nyanga Zangbe Suju Jinbe, Nantang, Mar, Xingde, Ngoze So, Kong Zangma So Xin Yobtang. Gongbo lo sarki kechu cheshu ki zegu ni kila derche ki mbiwa suwa ti yi diyan lo sar namgang gongbo zegu kechin shi ri
0: Nega ting zhe mang la
4: Ri, be cha xia na di nganzi su su suwe kap se ri nganzi zhabi chu xi yi ne nganzi su su lu zi gim ri
0: chu xi ge suwe bbe
4: chu xi le nu che je suwe ri tando di nganzi pa li ri
0: tando gu xu gor bbe
4: Ri la, gu xue du gu ri
2: Puri ki ring ne chut 키니 학습 전기 로다시 임베 지구탕 거진 토비 로살라 김도 저지 제베 추르타 파리 차샤 잠바소 정킴네 튼지 체체니 데르메낭 룩제 싱어 냄베 내창 룩제 옆시
0: 차 룩베
4: 지라
0: 다루스
4: 당한 제 디케제 킬데가 저지
0: 다치는 다가제베
4: 지지
0: Kilidia的金灿娜了民宿的古日本。哦,Kilidia的南个洛根不起个的个中日。啊。阿里Kilia,马个也是小,的蒙龙个不成过日。洛萨贝娜了,Kilidia的用不小,年米吃的用不小是个日。哦,是,洛萨东的Kilia没那么个古日本。
4: Zhila, ki duyul xia jie, karangye le se me dago zhi.
2: Tachia, lo sarpe na lung da khanda yu me, gore na da gyur gugu.
0: Ki le dam jo zhi, chogu chin ju le da ga lias. Sida, xia dams.
4: A zhi, xia nye le ses.
0: Dine kada seso.
4: Sida, hundo tanggui.
0: Tendo kar damson.
4: Churisis. Churiri.
0: Churiri be. Chezan tuzan kimla loli yungu denki ri.
4: Ri la, loli yagu yungyak dakze ri.
0: Ki naga nyi dams, jasi nyi zi zida.
2: Dermenang ki buze changmi, pabchak ben dimbari chungi yu. Talo, ki ngon la, xatang churuan dam yu. Tedion le, losar ben na loli yunga ta, guju piewe ngade sangbu den yu. Kesi ki ngon la, palin damba yina. 방원 주의 강바 챙겨 여보지. 캐시키 신대 쇠반 담나 신대탕 모사르 기사르 야보 총리 소아찌지 야바 인도지 뮤제 데르마캉 나수이키 쇠민 제고 태양 냠도 초겐라 토치치 슈덥시지라 대외 경유 요도 조기 정주 캄라 대배 추식 양이 멤버 루바탕 공부로 살기 로사 되모야 무슨 고초 로사르 남칸 공매 쇠조토 지타르니 메두 미로아시지 냥아 장부용 어디 잠베토 마르탕 오마 추루와 제마까라체 룩네 뻐리스데 유베제르 쪽지유 능미소 특진 잠투 제고라 데데 메세 당내 냠좀기 고된 선바치
0: 시다 놈스 퇴용기 시다 놈스 디 퇴용디 아니 발리 자고지 아
2: 지타르 틴조니 메차트기 슈르네 림베시 슬포차용이요 어마탕 두십기 조안냠도 뉘니 도와 하장 야부유 발리탕 냠도 세나 김도 레베 나와시 넘슈수지 태양 공부로 사람캉키 메심그 쉐기 나바식지
0: 지다서도 조호디 능민 냠좀 차다르바
4: 지지
0: 특게 최쿠부마세 능민 냠좀게 지와시강지
2: 로사르니 냠종이라 루니 팔라게디 로사르 출러 수구추부 직장제 능미소 텁긴 담내 데디 라두 송웨 지타르 세시 잠베 티심 토당 종네 캄베 나라 투 캄바 충주 테나 미산지기 종나탕 요완 듀유 김상 록준 티 계급 지메 김상 최도 망바탕 제유 공베 로사라 칸종사드 론데 쿠심키 저완 되유 로사르베나 처주 뒤수 바바타 로주 다도 레바쇼 지룬제시 게디 멍지 용화쇼 공베로 사르키 닌탕보로 나주 조노 위팀네 튼디 냥가 장부디디 멜리 통데 첨나 향도 용화이 총고 발레 덤네 교비 장부디 제레 숨자하 나 제룽 슈르드디 더도 랑롱토 교베 예룽 장베나 제디 요지 디칸니 나주 예옹 펜총기 예룽 장베 워디 김시베 레젠키 턴추 발렌스지
0: 냥크 장부 규네 제레 숨겔러 녀와 규티 듄규 체바나 난츠 탄데 냥크 장부 예룽 장부 제조살레디규 시다 난주 미트윙기 카신 체외 추디 연론 장부지 장부 응외디 야 하장기 챔부지샤 체내 갸껴도 교용어티 냥가 장부지 뒤즈 대이나 추구 이내 맞도 다이내 장부 인참디 세브시라 통기
2: 거이네 지로나 냥가 장부 모팅디 이마타 연론 장부 모자 이마 세버 통도 초 대불 중에 림베신 찍라 찍도 되지 여부지 딩서베 추리니 서시치면 파차더부 임바타 잠라 당신장 장부니 내대로 냠지 냠내 지레디 무투 양패 린사르 중에 초베사드 동료 총규더부 추제디 모사르 되시치
0: 您就差人去追续了七天前的俺从一路藏被我给清洗别把脸出去宁去你团队宁去有空给行李批给清吧当不起了他还是给去定色的女队人面他听热冲给去独自拥有一切吧特主娘个藏被我给出去推为封被我三儿东区局里走起不去谢过的行了一路藏被女队宁队藏不提丢些三十三面俺从娘从你这么日子不去各位家门心给我他 不是你就各位本来两楼突出你给我提那去年前的秋月铁狗明朝的天里俺去错赶紧冲水铁狗扛着西当家都听起些盘顶着起些你有弄张被我给云朵毛为云朵看着玩可对一年的俺错着那三不西鸡么谈可对一年三月的爹别准备脱过水陪给我用张不地谈着玩可对一年娘不灭班顶土脚过水
2: 강종사두 류제 당토

0: 중니 조금 맨다 되게 미기 게임을 쳐다 그래 매일 루제 안단 사수는 아니 주고다 야 디미베 락세든 데가 대제 메시 고메다 그래 다 한다 콘속하지게 하고 그래 걔가 이게 자신심 쓰사시 동안 오늘 랑 메시 고모고 쇼라 디 이미 대제 오늘 고고도나 보고대 첸댕 메시 주고래 안디 즉 사수는 약수초는 디 쇼가 다 추이게 간가 사네 쇼가 야라네 건다 많이 얻어 겨버리
1: 아 당가 메시 드리제 하남 로 주루진이 진족이 당가 메시 드리베 규르 난리야 다치 그 가셔 칠로네 메시 드리다 메시 드리드스 강다 다치 그 메시 안란드스 강다 고치 세시만레 마 즉 안다 마츠 드리제 제 디지도 잠발라 밍 통시디 냠제 아니 즉 그 슈가야 메시 사브지 드리도 잠발레 안 고치 통제 양답지 멀립데 요시기 제가 민리아 메시 드리도 잠발라 소소르니리아 참비 메시 드리에디니 제접시오리 메시 그 좀 던도다 민난다 단다 상관사지어 웨더로 쓰어다디 여백디 메시디 덴데 임르나 메시 좀 고고든다 자원이네 대교 아메리카인스나 코치디 잠발라 시골리아 토테 그러지나 안 메시 그 단다 상관게 코티디 껴노레 디 껴버지나 안 민가 통해야 된 제가 인지 민지 메시 코치 양보다 대부 이해발라 코치 상관이 없대서 간다 메시게 좀디 주신 다한테 계속 시부를 했어
0: 메시 직제 밤하지 다 직사스베 육사는 동아 진짜 말이 보고 변화 당한 저 특균 김다 뜻된 요야라 근데 수고스나 야가 군사다 공급 군사 여러 봐 대 인지 민지 민가리 양가지 치페우래 보고 다 변화 롱아 추 인데 네믹시 뒤에 이 바코스나 메시디 겹제 로집게 얼마래부터 로질 팀니 단 용수 맹가리 양갸 페우래 그래서는 멕시에서도 가지제 겪고 그랬으면 당하라 좀 미리기 링도 세시셔래 밀라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듣고 와봐 야 멕시 카니요래 근데 튼두 부 가지요 첸데 멤버지 근데 멕시기 시오거든 멤버 멕시가 좀 즐긴도 좀 막 흔들어서 그랬으면 텐다다 돔다서셔래 진짜 망체 강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멕시코 시오고 파본보다 추나로로 본부지 로가니어레 일단 텐다디 인도 잠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신에 수를 연주도 미리 나서 답변 예 되긴 근데 제 사실로서는 한국을 렘바요 봐. 또 보고 수를 연주도 렘바 파크로 봐. 되는 시체 제 사실 근데 인도 잠바 기나서 밤이네 딱 간제 부부다 갸날 다니 먹고 여러 봐. 근데 이네 보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면가 이제 메시디 파르 메시우레. 나스 카지게 다 연결 피드 좀 이랬어. 다음에 시디 로숨 친수년에도. 근데 전에야 디디고 거의 맞으면서 쓰래. 세상 천대 멕시게야디 개침 수지래.
2: 네세게. 뭐. 때니게라 당아래 니고다 디게도 되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로시키기도 가. 멕시디 쇼게니 권다부터 깊깊 대비나 야밀이야 누그리스. 다 롭조치야 그 되저디 멕시디 다시 마유 근데 쓰도가 다야 요마리 미도주리 다티 개랑운에 미도주에나
0: 먹이온도주리 인지민지 경고래 쇼가 야라니 건다 마냐 부도다 내가 하면 돼 추기 겸네 같은 다시 여봐 되디 멕시디 적자가 야고치 샤모도 카지게 인데 숨기 예 보고 멕시케는 미 공도나 주샤 섭도 교르샤 인데 숨기 디큰 말이 인지민지 멕시디 Tsendeji, dat ngi dakta shiora, ngi gyara ni gyara, di tsendeji shioga ya la nu gwanda mu nyabu dukyo. Tabi yana bugu chu gaya gim nyesun ra yorba, luze lop zan so, ndi yana yana kyus kyus bi nan digirba.
2: Lese.
0: Wa di ma to shi bazala jie bi nan yorba.
2: Lese. Kisi gila bi bi na, dat di dat gyaga ni chashan du shu sawruba.
0: Lese.
2: Gama ya pargiri na.
0: Pargiri.
2: Lese.
0: Resun dus bi da bugu di mi nda chigri.
2: Lese.
0: dāng tū mā rī kiāng sā mīng sī kī nī pū kāng gā hā gu rī kiāng tā tī lū nāng dā yō mā rā kiāng tē dā mī rī sū mī yung gu rī tī tū tsa mā pī kiā kō tāng gu wā mā rā bā mā dāng gu tū tsa mā kī rāng kī pār chē tā mā sū nē pār līng chī gu rā dā mī kī pār līng dā jī gu rā mī sā dā pār chē dā jī gu rī lē yung tū pī kiā nyip bō wā mā rī dā mī kī pī kiā nyip chū gu rā dā tī mā nyip bā u tsū kī pī tā tū tsa mā a mī kī rī tī shūk shūp chī kī wā rā bā ān tī tū tsa mā mī kī rī tī rīng rū chū wā rī
2: Sesi
0: 요리
2: 다시
0: 샤슐 릭타멘트 카카셰 요리 미기 탄다 미크딘 나고 쇼르바 나셔다 나고르베 뭐시 추시도 나고 토메 뭐시 오늘 랑 잘라디 당생 오브쇼리 걔가 이게 뭐 점어스 그러바 딩가를 샤슐 치워리 딩가 샤슐 세제 키랑 앙자데 체기브제 아니 디 마트브 단제다 믹시드 비게 샤브다 지구리 다디 샥쇼는데 인지 민지 다가라는 거 샥쇼시네 엄지에서 대제 추고가 책이 그래. 계란 근데서 파워도 좀도 근데 거도. 근데 계세 계란 디 셋이 마다나. 다 툴루디 계란 파워 윤디 등금에는 마다냐 요리. 멕시피는 앙자 동자 직선데 개개 굽게 겸년이는 디 등금 아래. 마다고 뒤 샥쇼지 가르에서는 대사 미 나로를 양직 루야 쇼리. 내가 락랭가 민데다 집에터 인지계가 아세아스워리 아세아스 좀 봤다 그 명지 계지가 명지 써라 그래서 딘데 딘데 시어고터부치 그런 그 제시다 변 안다 동자지래 계기래 국기래디 미나로루그래 근데 진짜 직 먹고 시작도 해야요래 그래서디 가르쳐오래 근데래 나디 지금 피 지금 써야민도 그래서 음지 뜨고 동아 아 원디 음지 그냥 밀 가르 누구도 어디 시작해도 시고래 그래서디 제시 가르서 로접게 여는 것이 지단의 명가 근데 신의 진의 말이 지초가 말이 뒤부터 보고 미리들 런 정도 와 되나네
2: 돈도 파 근도 주고
0: 근도 주래 그냥 샥수 세상에 돈도 안 잡하나 야맥시스게 보이 키르와 그 차장 로주용 주주 이제 샥수도 见는 겨 말이
2: 레세 게라 见나 안 게라 샥수도 계세 체차베 제리아야 근데 초아리아 습습 체고야 그게 있나
0: 당연한 소 별로 사실은 님은 사버 봐 샥수도 단다 다 했었다 벽화바 있네 천대 천여지 단다 믹스 고 단다 주토요 말이 나 야나 체제 임비는 그런 시작주 체 차지대 남사야 로는 김도 얼른 용서래 님은 뒤직 듯이 미가 슈제 얼른 엄지자 양가 양가 따고로 봐디 근데 중요미 안되네 민멜로고로 봐 계속 별이야 로페서는 인지 민지다 니고 믹스 시작주 산 시기하다 샤무 추제도 스팀나키야 근데 만나나 그런 비가 소소 바코데 마치 수 사우르 봐. 디 야고 저 수 뭐 토나. 아니 딩갈 만지 레스 뭐 녀르 사우치 그래.
2: 레레세 로로 그라 대체나 레스라. 딱이라야 드링케스 보고 가지 무도 번년데 도가.
0: 레레레.
2: 무도 버제 담미 사브라랑야 순데다 데기 네즈도 다 딘제 강리야야 게라 면주르 지 근데 제고 그라.
0: 다데 인데제다 보고 가지 하바도 부도 보면 제나 딕스 부딕스 망아서 로 nga chu dün ge den de gung ge kem yeb che le sa sa ne chi ge chu xian mi sa bra xiu zhe leng ge kira tan du su ya da ngu du fo da di che di yin yin ji min ji da ge rang ming men lu na gu re ni bu ka re su dun da bu chin ji da chi lu din de ni me ge le mang ti na gu ba de le chen ne le da ngu du fo ne bu de ge chi nen du yak shi chu na kim da ge xia mu ju yo na ni me se jo ba te ga mi le me ge che ni bu ka re su ni gu mi xi yo ba din de kim na ne ya ba re ba de men ju chen de shi ma nan ba ming meng ra su ge ga kim ji su sa shi ba di lu na lam san che ge re sa sa da chen ne di gyu lu gu lu su ne ya ko di yo re sha to ge da bu go mi le ne ya ge na zo mang gu na ge re cha san jin na go du ni yin ji mi ji am ji ra mi ra am ji za pe ji ming me lu na di ge chim re sha
2: shu zang ge da di ring ge su cha we gan da dibaya chilo ge men ga ka sa ka ya ming me mang bu ji so ya do ga
0: re le re
2: da din je ya kan ju mu ju nyu ya yo ma ji ba
0: ming me sa da kan ju mu ju je lu na ya ma ri kim za ha re su du na ming me mang gu ji di re ha su re na zi ra an de 가서는 년까지 해야 되는데 카지 가려서는 디수밍매 열받다 단다 개가의 개비에는 정군례 예술과 그걸 미수배 미주사시 열바 당연히 딘데르 김밍매에는 디스다 규링스론들이 이마도 벤차서는 개과 가지는 능 동안 남행가 침에 밍매 편부 싶으초라 딘여제 로다 송 동안 근데 제제 학과도 미겐베 밍매 부월로야 손제 제나요 말에
2: 레세게나 레세로 제나가 다치는 게라 보고 춘주 그건 그 소에 넘어야 미리야 닥지스 네임도 송교 프로젝트 괜찮네 하고 했나
0: 단 저서 보고 춘주 단들랍도 충아 고소음네 제제 단 뱃진데나라 주제다 저템 타고 입에 받으라니 순제 여들레 보고 튕고 있어 말이
2: 레세
0: 딘도 좀 봐 남부를 패선다 랑조디가 차소나 락도 가바다 째나 먹어 주는 제기민도 디째 차소나 랑조레 두도아 랑조 주디 랑조 치기 치 고이게스 고 지루아 보고 나 가바 안아서 보고 주고 말 미케네 직된 떠짐 질 때야
2: 봐
0: 어 계시다나 야 디나네 권달 학과도 때문에 가바네 야 당시 교육 그래.
2: 네세.
0: 디밀 쉬고는 그 동안 세상 다 균도 보고 치료를 그때 막만 치나 그래.
2: 세야
0: 전에 단다 걔가 양과 무유로 쓰래. 디 추준이래.
2: 네세.

0: 오늘 레람 무슨 다섯 진짜 신의 괜찮으시죠?
1: 교수다. 루진장하고 군제 계지라라 가르고죠.
0: 용아. 루디오 왕민께 나 군제 계지 지도 상원 루장다 구피. 디레 개체지로 나 군제 계지 서진 뒤에 닝뒤다. 중원 팀 섭외 비비 주거 계집 지규 부대 용라당 비 이기 계지 적당디. 강교. 진짜 지스기.
1: 계지 적당. 탈루 계질 비비비.
0: 다가리. 군제 계지 서진 뒤에 닝뒤 돌드는 시는 기치지. 계정은 세계를

0: Shoshi, kiran te yal ngam zhaman ha. Nye lu du khashe tanje, che zhi xie, nye su xin duo xie xiu.
1: Zhu yi choge, gongba xipsa wu xie ba to xie na. Yine tiongwe to, mi xin da ge.
0: Tiongwe to, bei ping da, tian ji chung ki tian su, kiran gyung qi xiu zhi. Ma shi bie la.
1: Zhabu zhi.
0: Yine tiam xin ga yu zhi. Shoshi, ta li gu bu di, ji bu xie zha yu zhi. 既然了抢救局结束其就对中央给中华抢救的抢下了古镇下老师前面马赛等到既然给抢救给面孙的电解上海的武汉路路他那香港所高标科格联合你只能不行不同样是花起过的既然三十几个也不上马赛高标科用作给连开送这里这小偷得不拿连女婿看有东西
1: 양순들라치로처리 삼루시던데 개무셔야지야 세미나를 땡주스케미도
0: 가리
1: 땡아 더벼고 뼈라 급디두 내고라 예롱기 샤무쳔부터 주요 진주 샤무텐조 베진지마 내려게 고기 치유자 아니거도
0: 쇼시 땡주스야디 지다민 용시라 과요리 俺是公车等米给三米不到，先拿米捏起来。米里了，伢们捏起来，给看米捏够。俺把得了贵钱，俺来先收拾下那些的。

0: 다 주시.
1: 나가.
0: 야쇼.
1: 나가.
2: 긴지게 씨씨.
1: 나가. 가시소.
0: 아. 기지마소. 얘기해 봅시다. 원이. 대검주. 디나네 가지. 지르네 리가 고치는 루틴 소트시. 네가 건조. 세드네 뒤 탁주 시슬라. 사마디게. 모디 단그 되딤니 우리.
1: 디 나가. 계란 무리 이끄네 좀.
0: 대체우 말이. 거진서. 베빈이 지 근처도. 주양 뒤미리 저 유자. 댄댄이 지 신도 지그래.
3: 베빈 종유 러브 장님 저게 된다 신예사 쉬쉬. 자라부시라도. 고주 페이지. 무튜 직니고 총고 제분이 제배지라. 양자들의 숙취스 남도 시고 비하시자.
0: 어야. 대제 쉬다.
3: 经历过中国纪律，金属发表了转呐，明国几十年去罗州老么多，罗州别离去。赵云你多大姐，总看那窗下。北平去罗州去人看看，你最提前别接了，侧面控制接你，细菌气味两个结果是别接，国民党给人民了，我回答，感谢结果长年七八国，咱大家大姐，北平出口给罗州人民接受不着了，小心点啥下。
1: 就送天开始接不接了，罗州人民接受不着，都工资忙忙乱了都。
3: 하고마죠。看到门口那么多，北平中午给大街上呢，俺是大家齐聚的。
1: 老高，老周做生意是大体面嘛菜，从不打，简单嘛，估计个，成都中国人是个小白呢，可是我等些，老周了三下单，没有意思。当小偷不看这个，连大街，中国几对，工作人员干了，你们都学会是个。这些人可欢迎过来，明天就么就退休些呢，立规矩我三五写信去吧，地址人给，你们都想不得嘛的。
4: 下面中央推木股，俺最近参加了呢。过去嘛的，外地人可给我们推弄的。陆地方面给俺是那屁股姐姐，中华全球给所有爱给美食办的，包括和他七十米都给。俺这天天去呢，控制节气做点应对的重要的。
5: 他的，
1: 老好，俺也天天送礼。
5: 感谢了你们，感谢了你们们，给我了前进鱼，给我了前进鱼，俺在国际给咱国人结婚，我祝国际给咱国人结婚。中华全球给国人两个人过了毛婚结婚。
0: 中华全球给共产党留了多少毛钱？作为阿拉家表的，作为阿拉家表的，作为阿拉家表的，学的。解放军和宋哲元多少班当回事？解放军军事，第一天最难，面对马路好的解决，或是可能所有解决的，拿不着。
5: Let's。
6: Thank you.

0: 跟着 Shugyo, 请他回来休息一遍。
1: 김하수이呢?
0: 你如王世宇, 过去的请他回来给 阿拉从军过世纪, 你想啊,从小孩子拉去。
1: 故事王那里预备, 阿拉的卡是你呢?
0: 最近阿拉你不打, 到外部站给你道歉的, 阿拉出去的明天作业, 故事回来,你也不去那边呢。
1: 야피.
2: 감사, 나 후후이.
0: 감사, 나 장조주기, 중요한 왕이.

0: 용아, 얘기랑 녀사 쉬죠.
1: 콩지스, 이제 이씨 말이.
0: 콩게네 뷰토니 코랑미 웜시에주 이내니에 루진샤주 통념해. 오늘 인다 주민이 시에무소 제사 당고 토우다가 녀사 망고시라 쉬는무주.
1: 중국 제사, 대장회 제사 말이베. 항상에 하루래.
2: 도스데나 로드윈 류少지 오늘 그군님 보라 샤 베이비네 람쇼러 내 수신도 중사샤
1: 내도 그래
2: 다리 그 중국 링구디 오늘 접수부다 예유 차차샤
1: 년초 세바 가루래 라슈다 년초 마집에 중국 쇼르베
2: 나라도 접어 겨우 마시 로드윈 류少지 가스도 더 유리
1: 류少지 마시 그군님 부지리
3: 光我马些年说是，老百度听俺顺治行为的，免去行为个命。光格不是领路人不进步，马些年有马谁？我是，
4: 老哥，让大陆军少奇上海这个老早的，苏联给下脚老进了老早进牛羊马是呗？
3: 是，现在年光顶的雨雨，光可以一路格不是项目的，中央呢听往右边马塞，他能控制姐姐光旅游牛羊是吧？ 他的光抢救局的陪阿爹，用什么事他要的？
4: 啊，这，其实听这些就哎，谁不是同辈子先进的？马上还是爹的，如今少奇听我几个同牛语，杨门听这些，俺打死他清楚。
3: 嗯，让书记的，今年五马的，第二年，
4: 嗯，胡副司年的，你还老不着人不，惹到什么大些好事的？
3: 喂，老哥，
4: 主要是现在饺子落下了，俺就让姑爹去。
3: 好，我是。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루딘 후후 기란 송단제나 진이 구에 노브르베
1: 마지 진이 구일린 구게 개용라 망조게 지고 개조 링구 피게 첨부 용할 꾸룽체니 대투럽이베 뉴요지 창조주다 베빈 초위 럽저냠 지속베 권의 주바 체시 유보다 곰도 위베 돈의 구지체 생수템부 중요지 이내 다리 나주 제디 같이 해요래 대뚱기 차도 갈송요래
2: 니야칸다리 후디니라 개바흐르유메 심소 르고장괴다 장괴르고 개바삼시리 모요토네시에너 불금계제 중국제티베티 진이구 듀튜시리
0: 니야용문지 다가치기유
1: 제너랑게시야 듀튜디 진이구 랭구기 좀대 야치로 담부제 양나 진이구 시지 하람 자미수업제
2: 디
1: 롭도고 진기 양의 총도 총은 뭐 집이 오마시 이내 나주 탑시 틀려 야즈 최고민도야 벤다 도주기 재고섭 예비제 지도 리지카게 규자다 게임쇼야 롭데기 인해 좀 된 리슈제 담세비야 딘데 총도 망초다 지도기 동심토버마세

0: 也，蘑菇。
1: 캬중에 대란 대지 가시가
0: 장을 숨겨줘야 돼 내겐 지시
1: 제마 장을 조사 시험을 준다 내지를 용마시
0: 딘디 그 바인 곳이
1: 딘디 그 놈시 나도 가점 제일 로초
2: 인기 나 이게
1: 용아
2: 교아 정우도 로디게는 나와의 깔레시 자충수 나도 이제 둘이시 라게버리 창조 죽을 해치에도 소수 보고 정해버리
1: 상가시바
2: 라고로 부탁하라는 형말이 다 형급 주시였소 핑지에 맞냐봐 상무선족 조성당부리

0: 라고 산티 대세니 루든 자네 보고 미가 대질 좀 봐.
1: 원이 니랑 마실 수 있는 중에
0: 라고 가게 시에 먹어. 아장 생이 창조 주게 조정 가 당부도 괜히 루든 자네 님 더 친지 보수 수수
2: 하고 있어. 디
1: 루든 부부 진짜 지나 과용 좀
0: 라고 정말서로 계란조 강에 든데 체요 봐. 네 문에 시에 맞죠. 멋있잖아. 내년에 루든 저 소변에 주신 도시 공의지. 나야 남자 사람에 논두 쇼수. 견주 심지 마시로.
1: 진짜만 쏜다. 년에 개고 쏜 받는 두 개여 말이. 부구더
0: 간다 보기 지시디. 인지 조수리. 먼저 사제 강에 갇을 테네. 탑시 드레제는 용 마시.
2: 루딘 후후. 그냥 가면 당장 게. 난 내 수대로 싫어하신수. 다시라, 난 저 된다 할도 제 낭마시. 미잔디, 난 저 보고 좀 배지라. 배신제. 당연히 야미도.

0: 중앙기 타집에 출동돼. 아주 민상의 농조제스는 용주배.
1: 과도 리허설지 장초주 출도집에 맞세. 개용가불구기 내가 위비단 약리케 요스기. 긴지 제부티 되라. 내집 용유지 체크 보시다 요리. 이내 리허설지라. 문에 전다 유나. 믹스에 탑시 다제. 고민다가 중간나 주배. 루튼겜의 즉시와.
0: 믹스에 탑시. 믹스에 탑시 갈도용래.

샹기 텐도 아시비 니케르 녜닌다 샹비게 좀 미치 사대제 마제 메이 리치 치로치 텐도 장게 담베 차오싱 셴님부 데스니 니제스 쳔니 오시라 두와 나라 니르타데 체베 강예비 초에 대강에 삼시 티포 안주 폭삼이 근도 뭐 준비해 주어 그니 가수이네 창문은 이게 님도 키 님도 키에서 지도를 승비 是吧

0: 陆秀英，我林凤英。陆秀英，杨佩达，你莫追求，公路队副副理，张百年、李处理，矿上最大个单位，抢救局了，家队中央个区部的。
1: 감사, 노동시우인.
2: 감사.
1: 감사. 감사, 노동대부.
3: 기라게 나한테 갈 수 없나?
1: 노동리대부. 기라게 인지정로기 탐증을 찾으시다. 내 기라게 종이 배진 참모대기. 내니 더주자마세 탐의 이기대라. 자외차 망구시 다도.
3: 문에 운세들이

0: 我想起伏。第二度立这些呗，中国这些人，我叫大三叔呢，俺们仨也学。那是可笑。谁不学习？你三年最慢最爱切入，俺就中国国东啊，你做的，即用着的，即生活的。
1: 글리비아
2: 공이 할 수는 것도
1: 총고체시에 균토 준샤 파진체시에도

0: 你们去忙着找了，俺林凤英，去让村边个养鸡。
1: 가자용봐나대용규어마시내주자자호수도나희랑인지니사쇼고기내주가시루든리티브그자자니사쇼야로나배우숨주천수님오치야고총고치모디니도주니하고사시야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단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취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수수제단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 세야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지로래야 니메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5: 타스 원조 톰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6: 랑코르동와탕 칼라사와 니녀웨급 빠빠르 서주랑지 유방 빠빠 장세캉도 페탕 유방 빠빠 장세캉키 리브메버 냠린탕 쇠다낭초 렁슈튜바탕 강라 서주랑바 빠빠 년세탕 륜중 빠빠 퓨네 세가 개바 소기 빠빠 네튜 유세 유방 빠빠 장세캉도 페네 리밍아 냠린탕 쇠다낭초 유방 빠빠 장세캉키 칠레미네 주빈오 빵네 주드탕 빠빠 장세지가 유베 고니 피바르 거수슈 탄다 카바르 겸네 모용아 제시 유방 바과 장세 강기 칠레미네 키기 바과르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쇼라 리밍앙 냠린탕 쯧다낭초 바베 년세탕 륜중 바과 퓨네 세가 케바 소기 바베 네튜 유세 유방 바과 장세 강도 피네 리밍앙 냠린탕 쯧다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젠로람 와다 앙쪽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7: 这地呢，开始追着，沿着车擦下。这干不擦的，十字坡下的树干我都快把不得怎么麻烦上去了。车上老几把追，这追的，我那也不是的，我忙死了的。这脏死的，你也过去等，养死死的车。等我追的，这水真浓的，你那路里呀，开起下个木拉手背，出去右边的，面子大的忙不要了吧。
8: 现在这出去小狗的可是几多的？
9: 罗杰帕追，这追的，这所以我那也要多。这家家的性子婆婆这，见钱不多。多多这干部的出去买个做难点的节目多。现在这主要的这所以我呢？罗杰帕追，陪进来罗。今儿人工刚进来，国家党出去了个人，团结三百四强控制刚进来国，团结团结来这么个。刚你演员是控制国人，我们中国人个他，国说国人呗，通江级培育，通江崔家男的，人对男，比这一年段有些。
10: 团结七六七巧。我认为的些呢，日子还要搞不起大雨。就当得人家钱啊，罗家把最很高的款子，日子大啊用品。我呢，搞那些大看不着啊。哎，我看不起别人搞不起大雨，可是呢，罗家把最很高的款子，看不起这个呢，搞那些借口么多，对不起不着啊。
8: 那是南区军人不行，拦截的个吧？俺那个罗家坡就韩国的单兵，韩国的梯度不越长，去说可是俺那干部那个民族。
11: 你那个那些公部门会加个这人呢？罗家坡就是韩国的国呢，刚过杨国寨，对不对？招也招不着，公部门在叫那干部干净那个民族。
8: 得知他们恰起了官，也谈过不就过过来转民国。
11: 罗家坡就是他们恰起演员些，矿在国人恶中二股谈，国说国人呗，这就意思谈。 자수 잔놈 류추 이제 차장 유배 통정직 표주인

0: 같이 가요 봐. 잔데 윤규어 마시. 자장 내주지. 인지 키나르 녀사 주고기. 내주 가세. 루딘 리드북에 자장 녀사 주야르. 나베 숨주 천선이 모치야가 총과치모 년도 주네 하고 사샤. 내주대 르게 조르베. 르게 조리. 로브로지 군치 년도 주나도. 루딘 리드북에 가스도. 대북 정부체너. 총과 님님 응은을치. 다왕 앞에 친 유식게니모 교투스기. 딘데체너 생릉 마르바 테푸게스 야르 처지 상체사 성지 릉마르스기 용아 루딘 테푸크 섬주 다가제도 야 테푸 다가쇼
1: 우지
2: 那中包使用这个是呗？
0: 这个嘛是。

0: 不是人了，现在是哪里的？叫我水差不？今天是。老师。我说着了，俺那你是对了，外地大家天，学历挺嘛些不是？没是专业学历，一年没去看他几不是吧？你心定呢？他连俺就得了俺厂里边当小给这边人的，主图别说话语。
1: 안나니 조금 힘들이 가산은 곧이 집이 대당은 시기다 주명이 비는 야구 팀에다 박삼 주의 지도 더더 구셔 정라라 자라가시 시대에

0: 이게 괜히 이게 스트레스. 돈도 진짜매베.
1: 마우주싱아, 도비 쇼가기 몸이 답조지 교교 치숭기. 개용기 마시젠 치숭나 조도나 야차하시요지.
0: 이게 야차난데 창무 잡아잡으시. 예시로세요.
1: 미신달단야 이기나 슈로첸 즉지. 미디겔단야 이기 무스트리유메. 람사하고지. 아샤. 이게 야차유자 란팅 주방조가 기지. 갈래카소.
0: 갈래 가서 유네 잡고 삼십어.
1: 갈비 그게 잡고 당부 채비디 오늘 약 부르다.
0: 지 잡고 약 오시지.

차바대다. 조스대다. 진짜 차바대베. 시연라 계사 모주든지 중재. 장수련다. 양호정계 장세시 심샤. 디야부시라지. 디밍러 차바주 능인의 차분 심세들이. 장세시 심제 닌의 지식제 디네세리. 디간즈 사지바오 창민라 차중기 자실림베 마세 국민당 능글 카도 고도 주중의 지리. 제장즈 마마게 급디단 뒤제 샴베니 봉수치우. 로자다 장저 카레가비큐이네 냠도 자주 비우리. 진스게지 마셔야 그래. 루딘 후후, 다다치스라에 다가두고 니에 최후도에 지글랑 왕스 창조주기에 감상장 시원량다 양우정 외랑 차주라 잡주체체 장자

0: 콘소 자주기 갖춰 된 거래다.
1: 다그지. 단단군의 미망 보지. 안쪽에서 고대요지. 세상 안쪽에 대회 버스 구우지.
0: 아, 지 라후. 자가 지르시 노브르다. 디 랑게 춤이 쇼그르노다. 더즈르노 예루르다.

0: 라고.
1: 야.
0: 라고.
2: 국민당 위기 리비 니체 쇼가키 신안튼교로 카이야디 능초롱와 깐고치치 중공 중앙기 계지계난기 첩시 내법로 20체지 시외토니 신안튼교 탁주치배 시세치조 电笔前呢, 난징스兄弟, 日货车就, 归地东就已.
1: 哎呀,
3: 陆丁家呢?
1: 老,
3: 对陆丁王里没进货了, 我这处, 建筑部今年进藏地, 你下, 당산도 14시 디리
1: 당산 당산 유지 老哥 老哥 부당산도 티드다 부당산도
3: 뒤지 던지체니 파진제 깨시쇼 조선 가족진에 상무 정조계 탁주식리

0: 라게 갈 수기미 니시스 동화도 少奇게 장조주러 차례 로지 남대 라게 이뮤식도
1: 네 이뮤식에 과세리 네 이뮤식 하시그이다 이뮤식 먹시 하시그이 네 슈슈미 라게 이뮤식메베 장조그레거 少奇시베지러 장조주기 유리네베 구제르루 서치잡어 요산시베 마체 강교리고터조지규 갸히다
0: 很多件有类似的他的广西的香港能西给他的苏克萨加里联系不到我们的航上国别切记的给用过领队问题我还是继续我还是西安团队记忆如果他不就给不起来会有谁上辈子会员电不起来都各地大队你那么啥当给用他们所写说的可这多今年苏克来和新旧的规制些你呢 루든 샤오지 게 체이 나 수문 없이 가르 그 레가 당용게 초톰치 초크리
1: 영아 야구도 고군 양 개념 레치 리빌러 고금먹더 치즈 유배 가세급디 총두든지 소비는 고고 첨부 요리

0: 로딘 대후 나서 간대도 엄지 갈색도
1: 단단 요즙식이 니즈 야브라함이도
0: 강교 로딘 장시오연 로딘 다제 연안을 쇼러 교스교
1: 됐어
2: 제프쇼다 차트에 숨어 교수님 나

0: 친구는 이 같이 합시다.
1: 폐지 심슈 메르차메로.
0: 아, 잠깐만. 또 심정 마지. 안주탄데 티브칸 주교시.
1: 탕모데 말레보도. 르도시기요 마시. 보람 신라. 넌저 남이야 기랑을 갸뼈 슈기.
2: 아, 진짜 내 야그지. 용아. 집을 가봐 줘. 스피어도.
1: 야, 집을 가는 거 룩제르도.
0: 사실 너무 두고 집을 가 애니가 봐야겠나?
3: 띵과과, 랑가 집을 게 카면 좋아.
4: 집을 가는 것이 룩교 유린 대비 배치 샷에 가는 것이 돼. 오늘 쟤는 집을 안 보지 거지.
1: 배치 애. 어.
0: 姐们，
3: 查这个是呗？西门办，也查这得是。欧阳哥，把一床一件的准备吧。咱们出去干点，去不看呐？别是别要紧。天气马上转阴嘛，是呗？别是别那卡小着啊。接着你特地让个媳妇切个来芝麻酥，是不是？ 天津的北京大太阴血给冲击新编码在新建的不见呢，忙对点呢冲击的，抢救给妹子打，冲对点呢冲击救不得。哎，听说吃不看菜啊？
4: 老王，看见可买没听过一遍？
3: 吃不看我内地，光去老家边罗呢，没找到差别。那边拿了接准钱呗，吃不看就的，听说当对多个。
5: 这边看不得，给准钱不是呗？
6: 三林兄啊，俺国家的玉山白山的天气个农村米，
5: 玉山白山面呐，怪不错。
0: 哈哈哈！你好，哥哥，这次见识菜了是吧？

0: 도스도 난 로다 홍보팀 요구해
1: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제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당 초에 초라 니지치
2: 체당 렌데 류조나나 디당나 편부치
3: 제가 공감사 오늘 김남진이 쇼주 김정치 김님아 와 동자도 니트진이다
4: 수부로 정다나야 되네 하장이 개첨부 시리스 사파르도 런이게 수부에 내줄 때네 정다나야 되네 대회견에 개첨부 시라리스
5: 런예 루트 샌디기 최고 루정나와 펩쇼
2: 루탕춘배 세준이 대단기 개린이
6: 바람주 뒤균도네 아니 제다 꿈 필름들이 아니 체다 처음부터 땡야디 저도 대처 신지를 해야
2: 기라 고양배 생각님 대단기 중지유
6: 달롱아 다 뭐 제주 대니 그래서 생감 고양보 바 양보 자기 대처 신지를 해야
3: 너다 내보시는 선배면서 기부도
7: 선배 기부잖아 저와 가르쳐야겠네 리뷰 용기 사연나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체름 붙여야 돼 같이 쉬어주래서
2: 대화 마들 깨워 수양네 탕부총나 걔네 파봤지
8: 快上车
9: 不然后这是看拉斯自己啊 가봐마시아 다 칼라인다 보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튼 아미야 가봐줘
10: 물레즈 찌주다
11: 가나 야 什么 쏘도
12: 초구르르 샴즈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9: 고지고지 다 어디 지다 쇼얼지레 대민도 엔 쇼얼지디 지 사다 아미야 가봐야
10: 다 가봐 추지야다 응예 자진추
9: 다 가봐 추지시 엔 섬라 난리 다갈라 칼링염지 아미야 가봐줘
11: 제제제 부다 아멘 칼니슈 다토토토
12: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메지 쯔츠낭

0: 광제 거롱 넘중 머고 타 고술 고인배 톰종직 비유 톰종 최저 낭내 닌 뒤낭 뷔제 이내 된 유제 튼제 칠로 제초
1: 나래원 시나 리자 알갑시 아유 제다 드링에 챙아 로게 바드 한고디 콘제 리스타가 요미 오네 칼레시다 카마 좋아
2: 나 콤보케베 알갑시 아유 카레스나 로게 바드 한고디 콘네제 콤보케제겠네 칼레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 와
3: 나지 남주 주인 좀 무슨 란지 대그르바 아니게 로지 바로 한국대 담비 한국대 티투부 유자 추수 그제라 내 감네 민두
4: 내려가는 시 공부만 못 하는 자이나 로지 바로 한국대 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잡부제 공부 그제 전에 강부 간지 내 민두
5: 대줄 함 차지로 고 야탐 국주 고군의 죄미구
0: 로지 바로 함 차지 연여체 광제 고릉업 중을 고타 고수 고인배 저주 이스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6: 전수당 내 지승비 집에 지고 전수당낭 비신유 정규영기 내년제 유교조 내 총가도 편명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 지적배 내년제 유교조 더나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직무 미대와다 영무 미당와 예수야부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폭배 양가 토로 주세 내년제 유나 전수당라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성가 이비 연수유 사용월수 나구 데루시비 전남툴라 업지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 중내 군라 대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상황소비 주터마위 성가도 피내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난도 바이어 바이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세시유비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배주 탐지기 내 성가도 피내 루트당 이민안 연부당 배주난초 3년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지 구지 조지응아 안니추
7: 다야 자가 기사
8: 자들레 돌도 주게
7: 자가 디스스케바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9: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7: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지단의 지거리 두 세감 주장지 푸부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수 딜의 링즈지 푸부다 아니 주세단은 수야구지 링기
8: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
7: 니랑의 배지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네 오거래야 마몽시시지다 남부래야 나쁘빵부 야구지여리
8: 한리방디 오늘 야우도
7: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5: 他是温州崇德强国长 한리방 총강 홈세팡 름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샤람키 게크블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10: 미창문니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나 강저체네 人意게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퍼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화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왕 千日祖敦啦 지송슈왕 타마봉와탕차라라추치바 디탕민배주람토르와 신배캐수야바 지조기초외궁지야바 캐시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다니바두디탕닥제치구 캐시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인다르기궁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궁기쿨유 장다균평치바 쪼내쿨궁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 지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 중류 카나게고 로숨 옌키웅

모두네 개낭 총제를 가지게 넘신 원데 쓰러나 죽도 조민지 칸키 로도시 부인 선인이 편도 구비에 체직 제선이마 제조 다가르 메시 중추 메롱 최진이 저러창 두다 남제 남주도 닌캉 텅디 브레메치 세모티 망코로 포노타노 창 귤라 롱부당 창샤르 타샤로 쿠유투 두룽당시 쿠샤 스몰 힌게 남시 원더 슈유차르

히말라야 리규토 군기 남다 하자링 리조 카웨 루싱 룽키 규미체 디가르 체소 네바니 미남기 루유레 데갸 튜엔토 테르 슝부 메베 체소 하자 망부 네유 쇼말라메 덥수 디이 우오키타 뻥지모치소 사갸타 장외소 탐볼 큐티 닝도 쳔부 기차르 쵸옹 디다 사디 김우기 멍시 추주도 뿐네 자신 속자 타러 추주 허둔 체유 나야니 차를 지켜봐다 티류부 차시에 지지니 리사부르 지발 악수 지켜봐다 앉아 나야니 균도 처리 양살도 전에 치징 天天困在村里去，是怕是娘亲的意。

지리 고급 디단 뉘네 팀은 니토 앞저 티소 문 약팅지기 니셰 링기 세 등기 유베 디링 카세 최미고 色布西给国卡尔我住一个日穷穷西国起了团长团长期特同嫉妒那过年了龙不穷为我住那边起了团别国各团队呢偏居几个儿这就是旅行 급급수 경더리 체디 와겐키 카세자 키네 융기 유민라고 워주러 탄다지다 갸베 냠묘 하람 미베 와겐키 지다 갸바 레무 체베 류부살라 마자르삼 체디 듄두 콕주치 이낭 콘즈 티잠 리부 딤투기 민도 세츠웨 와겐 치네 로바타 카난도 샤스웨 키르유베 워추남 세르가메 창가 시시치 도디 차와타 워추 냠도 쿄쩜 데지 와겐 카치 로네 라리앙 자탄 팅라 카세 츠워송 미팅와 我住提到人心参弄穷门西坦的矿子南孙美甲康拉却读人心错念切别读书你你是坑着大跳中给书局融了泡面秋堂挡着卡塔了个卡拉马卡给祈求 长而却度切索以捏脏西瓜油喜马拉雅日据的军队哈江人第二军个缺个容苍灭 歌度水仙七个月

차블라 저리 뒤도 딩골 치신 차주 소외 겐지 구이네 년달 지다 공연받죠 차잔아 공원에 튀어타고에 쳐주기 류용 쳐부가비킹 차라암에 샤도시부 쳐두 쇼수수윤에 갈리를 콜라딜 공원에 튀어배 튀주 응어지 민자외 무엘에 튀어배 쳐주 류도치라 손에 두배 여와양 치신 딜라 파메 따용양 마와토기유 仍中看了错完，胸部面边凝得变鬼形，村内给真嘴里恰杂男的活出个月，吃不干不虚呢，学着来管个月，郎做头位吃不拉学着我们的常委给恰杂男提个月。

최세 파와타 나야 큐팅에 토살 규브니 차월 유와 잠마세 지 토살 토통 방저 스브 유베시 티탄 튀지글라 강르양 네부치 신도 콘즈 듄기 차도 유베 추티니 콘즈 지르지베 람파르도 체베 닝거치오에 파지지지

0: 현재 드시텔레
1: 난지 링고 딱지 흥고도 그럼내지 라모 루스네레 나코라 커도 깨나네 아스포디시도 오야 땡기 꺼주십니다 다 다른 흥고도 오늘 쉬고 합니다 두부 외부 양구 초보 하장의 야오도
2: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젠슈탕 네지스미 지베치고 젠슈탕낭 비신유 정규용게 내년제 유게조 네 총가도 편미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균 지적배 내년제 유게조 토나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직무 미대와다 영무 미다와 예수 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존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다 연구주 레베 착제네 혹배 냥가 토로 뜻이 내년제 유나 전수 당라 피다 개용기 무지성다 성가 이비 연수 유 사용월수 나구 대로 집에 전남툴라 업직무 비 전수 당기 샘사기 차와 좀네 군라 대당치 유주다 미주 나주 상하소의 주도마위 성가도 피네 이민안 배주제는 초라 단도 바이어 바이윤산 진수당 중매금주진행조 미장라 채시유배 원란림나 원란부유인 배주의 탐지기 예성가도 피네 루지당 이민안 연부당 배주난조 3년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5: 아야 장아기사
6: 차들레 돌돌 주기
5: 장아디스스키와 개여 말해 람포 로친친의 말에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치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도라
7: 자나구 야구치 체육이
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직원이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 야구치 링기
6: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5: 니랑 배치단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르디르다 치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6: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5: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디 문지 야부시나로나
3: 타스 원조 촌레 창괴장 한리방 총캉 꿈시캉 름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캉
8: 신경

0: 야츠
1: 야츠 로마시 니에디 레시야 잔주고 세드메
2: 키랑게 잔지 갸나다나 미디 니마지 키랑레 뇨그드 쳔부 소그레 니에 키랑 쳔구시고 토그르르 닝지잖아 초소 예브거다
3: 니에사쇼 로스웰라 자작 때 진도

0: 당시 막대 우울했네. 지금 다 제시야.
1: 네발라게 어디 당랑루가 주지 지르 숨기. 만주 막터 민다 막터 넘주 바도 넘주 루지 지소니 어디 타주 넘주 루치 니 석숨다 더지 다지 어디 군돔 지르 숨기. 어디 나숨 능수르 막터 넘주 니 죽고 죽고 깨고 되 지시. 더 뒤지 시에너 만주 넘주다. 불교 받아 니 신부 엽자.
2: 랑시에 단 채나 한과 루진다. 루빈 고야 요 말이 쓰고 봐.
0: 念巧，我这套起了，能住大年选不起过去，让住队员啊。你个人住如今，韩国如今给入边张起，没事带来听忙给呢，切记下雨。我跟杨龙起了，我做操啊，没听没送啊，空大了，人家接的，冷却点不没。 모두 카도기 먹더 봉디 나냐는 참부 매버리 니무디리네소 마홍 소냐 체규탕 머미 고다탕 권에 매부스니 랑리롭데 트위치 셈바 레규체디 모두 능국의 첩세 정다기 십시탕이 지구 항와루 리 루무카 루치 센다라 던지 던교 타유기 호흡숨 닥지기 먹더 넘주 림시 지티 지구
3: 니야람사라 레규체죠 코미네 카체지 루스이다 타릉스치 니야랑 시야시유 코랑 제주친 라게 호제 주지 코에 장스 케요 말이 제주 제부터가 방단 일이 계시 방단이라는 거 쉬다 수업도 예지요
4: 러스 장치게 가탕리 주기 로스웰라 나키란 제스 찬제 로드윈 제 주기 지만 그뒤 제게 유매 시수 팀어소 나주이 로스웰라 투자난고

0: 가 송자 소르 가
1: 슈누 티주 메메 티주
2: 슈누 티주 메메 티주
3: 로프로토 푸콜로진 베이핀네 로졸 베베네 손 로젠티아 딜랭게 존르티고리 머시모투 독조 참여어데 로존치아 르돈체는 용마리 로존체비 이미 신의 먹더 주티티 미리 까다다가 길랭게 응교치두리 종지 세송게 마르고요고도 제제 라프라 갸비치주는 용마리 제단딘제 개거그 마옹바 삼당여르베
4: 다리 라프라 마나 쇼야디 라프테 구이자다브리 마게제 디데리 콘조박사 머신나 개거디
5: 马红哥是他先有的呗是啊老赵说重庆是兄弟能住有有的的他的老赵归家当街着死的阿尔法没碰见把马家对钱马家是杨面的给狗走边那出去而且开狗没碰了给狗钱的马那说不起不应的中间叫你整马的老赵说参谋上的要多了看出老赵就算了连给做的老赵钱的老赵做了下回
6: 这下真准备到年龄了那咱们啥都可以
7: 是啊
1: 给了，俺做不赢。
8: 这下，俺命贵。
1: 县令的，
8: 县令的，老朱做，县令的，老朱做。带中了，光不也不歇呗。公路的把牌差呢，很多兄弟们姑娘学过一遍了。
1: 啊，这记住，俺给俺建国的什么学过呢？俺初中刚去。
8: 啊，这俺给俺建国的学过没？你是哪？
5: 给咱个广播写的，后头或者查查下学个月。七中，给咱还冲进四兄能进，七中吃一下。差不多马说呀，年前呐，四兄瑞松的，没过了二叔面张钱不哩，一年谈得俺做，那顿给个给，俺顿存着哩。俺一起月，俺能行个，现在不得做，有时头嘛，马也挂钱不赢了，俺做没工了。
1: 更多住个来了，妈个年纪了，更多住个来。哦，你歇着，你歇着。因为，既然给给咱的一个老表得了吧，妈给不要买了吧，这买嘞，既然公婆要写的。
5: 大哥嘞，俺给俺这里。因为俺给个送表钱啊，钱多，你说对不对？

0: 가산 키랑 요구디 나서 저기 삼치 니에디 직 차지 세유
1: 야고초 마사브스 뇨아로 산데이 토제나
0: 陈拉 天文扫过当吧,
1: 기랑게가미도게하피고시.스니키라마사테니손자.미도디,기랑피야히.토제나.타제카체체.그두제네세츠티모수.마세가노.인지스스나라.응.로브로님바. 니랑장 베지심다. 미겔장 베지세 직비. 로아케메라. 남야 근도메. 어. 니키랑 쿠디슈. 제제요.
0: 제마제요.
1: 제마제요.

0: 당치 라는 부다 녀지게 삼시 싱글에 삼삼무초
1: 나타다 넘지 다니메 주제 소급시 넘지 소제 로숨제 친자 말라디 오차샤 팀원이 삼이 되지라 심주 진유유
0: 오래 라윤나노 귤 가져가면 봐
1: 디고 셰비나 셰차야 요마시 오시 키랑러 괜히 위에
0: 가져서 나브레 야면 팀원 나즈디 차오 말해
1: 나르베 주지야미 미시다 제야이
0: 알레

0: Rubi, ye men de na la. Diu ji yu bi. Ma zhe da.
1: Chen bu se yu de yu san san ma chu.
0: Ma zhe da. Ma zhe da, ma zhe da ji. Men de ma zhe da. Zhong gu ka ma ge, sung ma qing ma li.
1: Ta me tu lie me ba.
0: 做他是刘东青年有事呗。卡斯卡爹，要不就退。卢东长老，卢东长老，卢东长老，没听你个爹姓名过吗嘞？你当着中国科马马官老子打，中国内阁三位党这组个名头呢，让他搞定个瘾，让给。 제시티가 키제 람상교
1: 루데 마투베가라 니니 세마시
0: 루베 텐데치도 텐데치도 마라니 텐데장고 유도 라쇼송나 람사조고유 람사조고유 영도고 아
2: 케스라 무치미도 마시기 제보 럭스시 소체도 마라니 멤소자
0: 小开脸不大，永安，奶奶你点下头，永安，你这边趁机站过来，我打木我，免得被狙打过去，安慰一下。
2: 可以给表，让这刀，有的，用吧，你也当着，当农民头，就这样踩下着。
1: 인철，我是对。
0: 那咱们都，先买点肉呗。然后呢，看不清。

0: 你们在那儿给我切血的，进不顺坡这节，路也没全部的。让个钱呐，准备谈谈个让你通过呗。通过谁？
1: 上车也让不住，接了，上街前用了两个车子给吧。姐姐念桥，让俺搞不鱼呗。
2: 搞不鱼。
1: 前日这叫给中午搞不起也不能歇歇，让俺这叫张起给俺家海棠搞不起也不能歇歇。
2: 千英。 참고시는가 니모라를 내게 물어보죠. 혜시 마라니 예마를 우네 순보텐토나 니텐디모라를 내게니
0: 당시 혜시 순보로토비나

0: dina lola ya kaji shakamu la sobe suju yuwe ni menzi dante mangu yorba che zan tre suju shogyo dike kasab chi tukta
1: lo nye pa zhu, zha zhu yada, zha soye, mo ne ya udu zha jia jia da, xing zi po bo zhe, jie qiu udu
0: tando zha kambu da, suju mebe zon nan de le jie mido che zan, zha zhu yada, zha soye kwa na
1: lo nye pa zhu, pyo ji na ro
2: 因为人工感激了国家党出去的无疑 콤보 윤진 뿌양 갈래 거금이 티웰 함물라 철주타 티두 곡토데 부대 유베 닥제치디 팅에 진공니 찬이라 고르게기 곱주 거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곱주 거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3: 나레원 시나 리자 알갑시 다유 제타 드링에 챙아 로게 파주 한고디 콘제 리스타가 요미 오네
4: 가래시다
5: 로제바드 日本美巴尔娘林堂崔德囊球冷血团巴塔刚拉色柱狼巴巴别念色堂轮中巴巴皮年色个切巴索基巴别念团月色预防巴巴藏色康度皮年日命啊娘林堂崔德囊球预防巴巴藏色康气七列米年祖兵我帮念居德堂巴巴藏色几个月别故你皮巴尔格苏修唐达卡巴尔杰米年我用啊切色预防巴巴藏色康气七列米年切一巴巴尔达用七别色用龙巨切球啦 人民啊娘林堂崔德囊球八百年在堂轮中八百年四个切不索及八百年团月色预防八百藏色康度片年人民啊娘林堂崔德囊球三年哈斯冲击娘真罗兰我大昂脚松陆地卡巴儿列国也估计初期松啊即即给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起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七这级别七星七国比喻音明了大街前在明年一年团五年县图了坑穷给五着你西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安置苏德给面具起的三多钓鱼金开连邦电绝阳的堂明兔藏西木久则鱼普尼东瓦王子娘苏借鱼铁西起让明日不借七八堂明三不灭通瓦明就团吧 米干不说给年轻月子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囊列片给观众人不就人民大街堂人民娘林囊小别故你撇巴格苏修三年哈斯冲给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列国也估计初期暗暗暗你处即顿松也咕咕咕顿暗你处

0: Simolingye Gongkamsa.
1: Gongkamsa.
0: Tirini Jinda Jube Tseju, Sabin Bati, Sham Zhongyang Sengyu Nyamza, Nyadu Shuyin.
1: Tindi Sengyu Nangtun, Zoni.
0: Jigib Shuji Xi Jinping, Mengxi Ximchula Shu Yoguni, Chuze Towe, Tsenze Rangdo Rangbe Yongwe, Kazu Gudu Yinla, Tsenze Topchi, Gigab Zhujun Chiebe, Guinyi Ki Lambu Yinxi Songyue. Diluchun, Rangge Ki Shukze Cheshue Tang, Chedab To Cheshue Ki Toni, Mengxi Ximchula Chiebara, Tsenze Ki Zhumze Sarba Mangta Xi, Tobe.
1: Mujisang
0: 계용기 제접수지
1: 계급라
0: 제기부지 멍시심주기의特殊人心堂 丁州宁规矩起诉教堂内老祖堂参在新店部游击度配给东局的规定当堂参在部以连根激动其内二位教堂内连根前部主编参部堂三年五日以丁州的南苏族部堂推过长度当托结合及特殊堂参在多数年度各追起诉教堂内参在年龄起来以及参在年龄四部堂三队的七百女部东局的结果的签约 계급기 초봉소 dünjene dünne midi ge zen den be du shu zhi zu qian ni ma la jin ta zhi gong jin ge zhen zai ge zhe ba shi zhong ge ci li kang ge meng xi ci li xin zu ju ge ju zhang wei zhi xiang ye na zu ge ge ge guo gu qin bu xin ni ci li ge zhi gui qin bu tang mi dou ren ni zhe be chuo du ni bu jie ti ge ge ge meng xi guo gu xi zai la zai le din ni cuo bu zhi zu tang zhi yu xin zu qie tuo qin zhong tun jin ni shu sa ma tang 판인서바 강리 준규 내던 타주 제유지 숨으시 계급기 터주 주리워 장계기 멍시 심주 레든티 체리기 터서 당분이 림시 초수 폐계 동시 유바마세 중재 서바 도교로 배준 지신 유바지 시지 초수 갸기 동준이 중구 남미 시베 천십 초배 니드 점링토 시균 체수기 토뇽 칭주르기 마비즈 준바마세 계지토 정교르 드림기 자바르가메 수숨 말라 토마티 겹자 체니 지딩기 두주탕 땡가르 좀 용서라 제시게진 코든 제베티 철업 초수 서규 제규니 체시 강암 소탕 로진의 주베 각주 소베 니도 냠지 토 슈레 주베 나바사르강키 외베 수닌디 기리 유베티 튜럽 치라기 원감기 상외 주시 되유베티 태규 초수 검덕베바니 장게기 콜용기 커링 탁제 토슈기 Kablin su, shibi, chagyu, likdub chungni, Kablin lobar kiye, jabi su, tosar kiye, menju jikche, shibi chagyu, dewe lakze kiye, gyabdeng, kodun cheba tingi. Chokdo jenzam su, shu gyaba tingi, rangge kiye, ceri kebe, zegyur tang, ngankam shikba, jeshi, rikzen kiye, kongzhu, nyamsi cheba masi, mitab chabung kiye, guinam, rigi chagyu, ngyur tumni, ngankam su, juin kyabung su, kajo sarbasi, xiang yuba tingi. Mengxi simchungla, 军舰美巴拉中介三巴托姆尼边角堂基座北大宫兵用局了决定开进西扩顿签约为了这局堂杰西千里所准人生所蒙西行住铁普遍给各种群体让给给吞三百七零六这堂女主三百郎活了光复女主江郎所萨达拉吞里来军舰美巴拉各种三百用局了吞金家园让给给千里开北罗道宁宫推所牛羊当给呢 车队给吞步民用的座位蓝孙五马的着地主力吞步攀用用局了冷不三八西向一把谁车林街市的街位主局三八闺蜜陈东马拉队铁基础拉贼铁普遍人情给蒙西地球的签约继续济南北苦酒给早晚日北马拉三队接把堂温顿给真人成熟给拉贼铁各种三八用钱让给给女工天家堂天尼明星温局的头局了吞银堂人当千不天约 宁立堂、陈东、朱立堂、女主派了，特聚给各州早晚提，孟西新州堂这一月。崔德康南起，来往的

0: 모퇴네 계낭 총제를 가지게 넘신 원데스 드러나 죽도 조민지 칸키 로도 쉬고인 선인이 한도 고베 체직 제선이마 제적 다가르메시 중추이 메롱 최진이 저러창 두다 남제 남주도 닌캉 텅디브 레메치 세모찜망 코르 토노타 노창 규라 롱부당 창샤르 타샤로 쿠유투 두룽 당시 쿠샤 스몰힌게 남시 원더 슈유차르
1: 안리 파운디 페이지 담베메송 마차말레 드로고야스미도바 예 콘스 사트 제베 짜주야디 짜이 피아뇽 주리라 짜이 야 주도와
2: 지싱 수교사 두스테나 이도 갑스도와
1: 따보란 짜까지야 차도바 짜수시겜나 한리방 짜수디 까마카셰레 고마레
3: 짜탄드가르 주제 까마카셰지 푸푸다 디네 출세야 무시단 디브리 셀레 나부체마레
2: 어이게 수시디 야고스도마 너의 출세사
1: 마디 페주다제 로몽구 주고왔다 따때보 야고스도
2: 한리방기 짜줘야 베주다나 님 숨시 지내레 짜세트 코고 작두든 대체 처음도 짜주이게베야타
4: 这主意啊韩立方我那样读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这三边沃奇韩立方从康林国下兰奇给克布洛车卡车堂人家堂青托车堂不一下归韩立方从康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추배 원래 예쁨이도.
5: 네,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르게 두 군데 대비에 맞게 주대 인식지도.
4: 한국이야 야고스도 와. 티브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치부 메고.
5: 콘치부 맞다. 한국 차와 고문이기 굽주고 깨리샤. 디가라 고문이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래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다 말베.
6: 노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7: 아치 저디나 계속 주지. 야제 차차샤.
8: 작감부차다 식즈고야도 수강으로 거의 빠꾸데 잠 막아서지. 제가 로게 봐줄 자주야도 배주시다.
7: 로게 봐줄 자주야디 오네야 오스도 보망스는게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8: 당 저데 저스 전운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가 제 수주 쇼교데게 가서지 돌다
7: 로게 봐줄 자주야다 저서에 오네야 오도 짜장자다 식스 코고제 제체군도
8: 더 짜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부도 제가
6: 这主要的这所要管的罗家把主陪进那罗丁儿人光感激了国家党出去的无影吞在三百四用黄在感激了国儿顿住顿过来这么个感激言语而且黄在国儿恶中而故他国俗国影被通中级陪聚通中催促那年您对党必在一年顿语而且吞在七落七巧

0: 샹베 간주 보고 되겠다 돔니 망추 정신 임비치라 아니 시슝기 아 종 시슝다 종 단다 지게 등위 참여다 지게 시경 심지 나지 안저 같이 하고 근데 시베비네 잡에 시슝게 좀저 참아 따나지 안 간주 뒤가 조 가래서나 누가 투조 있네다 변종 하면 저거 있네다 안 뒤나만에 지게 딘 잠자 잠나니다 아니 자고 나니다 되게 배 리밍 토네 지 화삼 남다 토네 로갈 심카르 토네 비게 지 딘이 님도 지 라저 야고 시 중송아 딘도 잡아 아니 보고 된도 있다 배 가서 오래다 행기기 지 깨도 그 싫어 된데 보고 다 자다
1: 시즈 총계 남리 종 갸즈샹 고리 총주 지배 함어 속으니 계급 림베 무미 림내 수샤 샹바 함어 균진 지배 슈누 로종 기 속어 계지 시인시 무미 림내 수샤 송경타 균진 지배 갸즈니 미르토 요시 내된 태민내 제로 니도 니시정 니르 다와 추발 남리 종 갸즈샹 고리 총주 지배 함어 속으니 수시
0: 아주 부구츠 김다 이네자 부구르니 이네자 디나로 딱 초 간지토는 지규 아니 남주군의 시험에 되게 뒤돌이야 통체제 아니 부구디게 소중하고 좀
2: 대진이나 함무장니 단자점라 로시 락점지랑 송 대진라이나 라모 가시 용예디이나 진내제나 대진레 파마람트라케다 니네제나 대진레 pekyu punji cheye dire ji is dejing re ina lobja nang du ina loma nam la lam lam ne ina rang mer ke reking di ina e manya khongbe dang nya bala su to ti de ji
3: ni la khas ge da
2: khung sar
3: lo kha zu da
2: lo de
3: tham jang ma le chin sa
2: la su
3: tham ga le da
2: ga yo
0: ma la su su gyu na lo che bi na ta xiang bo lu di e zo re di da e che ge chi mi gu de ro wa 아 이민에나 녀에 다 러시아나로 코난조 야 부구든조 트브디나 두다 코난조 가서다 망트를 한번 쳐보인 나로리아 빼면 바디 다 녀에 러시아나 배자 처야 지금 폐제 담으서 내민도 아니 소수 남균기 다 수균 나로야 다 조조지 개준 내셔야 되다 에 바 퓨베 디하고 첩투에 맞세 단도 첩중 신다리아 에 배 지금 러르네 러르 마대바 어 나서 문터고 요래 아니 지금 소근님은 저거 요래 그 자사 배사 접고도 와 대체자 디토네 지기 안조 다 뒤로 싸발라 리드 잠바 아니 망조로 거고 뒤에 뒤로 싸베 망조 지기 맨자지 인도 잠바 디리야 삼르 거고 뒤에 대대지 용샤스
4: 니외 로세 나로랴 넘린 정키 치베 함서부디 쿵미미 십주 학습부도 배게 토벼디 코즈히는 남규네 롭주탕 총수카샤 라미케브데 제고 럽탕 르부 비브마세 샹불하메 냠링 롭센소 초브규제 샹불하메디 마냠 콩피규규 구디 후다 등 거티
1: 타저 사무 초고디 칠레미네 주치워 첩제

0: 在他年久所给他的军队亲不穷越了拉萨初期特别是为金追当年罗顿就推了口外电视学会车队南学局彻底起行有事说不得一年着那么久一年着那么大一年着上面要学定的好过送啊我两个总大起的刚不停下我们肯定是了就
1: Gemges. Ah, gugu maji ah, ting ting ting. Ya dining jim tu. Ta dang dang ta dang dang ta dang dang ta dang. Ta dang dang ta dang dang ta dang. Ha go sung eh. La kwa mi de go nyen bo. Nam ju den sha. Ta ya shi chin sha. Ta ri nga zu di ji go ma da. Nga zu bu gu chok tu da le se. Ta bu gu dom na de ge gi da nga zu nyen bo chap tu. Nga zu ri bu jim je ya wo che. Ha go sung ah. Ma ge le sun a le ya ha go sung ah. Kintu simshu yuwa rila ngayi yiji yu, mutu yuwa rita nshu aangwa.
2: Bugu dintu gwenye cha shiabi yina. Ani konan zuyo jigi ta, zuo zuo ki cha kien kari yuwa rasa na, zuon kora ranga kibgu nalo ya, mangzhu lhamu zuo ko mangzhu tagzi yuwa rwa. Di yintu zamba, di nalo ne, su sui kibgu nalo, chongzu yina zha, xiang yina zha, di nalo ne, lhamu wa zuo ki jigin, be, ji ne, shizhi yun ten yawo. Ani ni ne, jigi, 가서래 지금 르단치야 삼로 지금 다 뒤주 망고 지금 디나 부고 소정 지야로 베드 졸라 두고 요래들이 코란 게 지금 유보사가 치민에래 파 딜레 하게 지금 내가 되니든 때문에 지금 유 삼상 다 지금 남 없어 남 균도네 다 지금 예수 뒤주 나로 임네 자 아니 야게 공세 군게 공세 나로리야 샤단 쇼리야 루진다 지지 제가 보고도 자기 너무 신다다 면자
3: 지금 다 강다르 코도 쇼바도 티토 툼니 다 보불로 데쇼 티리 다 초라도에 코즈 람니키 후타 바타치와 후다 오충 다 오라도 긴진이 딸이 미름나 미름라 다 긴진이 두지레 보베 남다지 땅 초조 람조

인다. 라부요디 돈이버드아. 파요. 드네주요. 하고송에 뉴스 교부유나 교샬럽 잡요시. 이네 년년제 더디 공법보고였다. 소디 공법보제 근제 유바타. 송뉴 간제 유미 탄도 옥타진리 유미리야 더규시. 저지지아타 구다지지 로지직점 차오시. 구단 티제지 잠바 쇼게 종다 로젠 참 배주담시. 모두교 구단 제부게 듄로드 잠바 지미게 슈게부시. 라괴 지미라 잠데치시. 미들드 마다야 가르도 레유게브제교 레유게브제교 라부 정부제제교 담부 잔드 잠바 주기 듄기 샤네타 지미라 소게부시. 뇽타르야 로질 하자오시. 신의 주기 샤넬 소개가 마시. 가인스나 샤넬 최고 차차시. 겸든 진디 고디 찍으래도 와. 라보자 미들드. 도와주매. 딩바야 보드 아. 강괴지. 아니 봉부 요디 찬용무 용시. 칼은 인케 요리라 칼은 미니 케인엘레 요시. 칼은 마니 능아즈 롭스케규. 카지 수구 차진 야부 유네. 칼은 이거 미도 이내 인지 자르 주지 중재 야부지 토도 치기 콘주 감부 크리스 보고도 왜 미야부지 되야 나주 로브자 표현 균 종기 세구이 탄 총계의 창문에 요시 나주 탄 너리 라사 닝치 로가 시그지의 창문에 요시 도주 종양티 초매바 잡부디 균대지시 보고 로춘중 소원자 젠도기 람제티 지리 숨네 나 파르시 통진 루리 니베 예행기 슈뉴 젠도 람제티 지리 추시 잔드다 라부 유단 디크테스레 라바르토 보고 티조 도주 정도 데네 지금인도 간스나 티 구비오제 조예 소원자 주부 미데바타 카겐보 차종 메바 수부 님부 메바제 잔드 지금인도 나조 도주 조도 잠바 지미게 슈게 라샤타 나르도 야텐우시 对啊, 都是绝对咱吧, 鸡米给熟给比呢, 刚不忍心给呀,着实。 可是鸡米给熟没给接, 俺东西给我点比呢, 刚来看不起来有谁。 看起来这个鸡米给熟没接, 肯定是着有的事呢, 肯定是着有谁。 中大也不穷比呢, 现在真都难大有嘛谁。 好,告诉我, 对, 牛些, 남자지, 손자, 你们你, 내수겸呢? 到我这个家伙, 动不清晰。 那수当年, 모두中시, 但都, 中在切入东西。 丁不加呀, 盲茶呢? 刚不叫叫切入的。 丁不做呀, 盲茶比呢? 耳朵, 汤是这些, 给不要嘛是。 呀,中是切入的。 참不给不一年里, 不摸打针里比一年里, 내수겸呢, 有也有嘛是。 머진 튜잠디 로촌존지 젠도르기 냠냠메자 도스데브메바다가 남산공부쇼시 이내 젠도 팅지레 요마시 종다 규르무 텐제 지야디 젠도 야부 요약 치도시 지미게 슈게브쇼아 페라 두주 로비에 치비시라지 세구이 시엘레 치와 요시 이내 진우년도 중년 로로 로봇 초반의 손재 타바르 차샤비나 개용기 앙숨배 차가타 점니 리기 전도나라 차가 라뇨 역시 나주 캐주 최수디 우다 정부디 유시 사공기 리지리 세고마르베 도주 최교 참부 역시 도주 전도나라야 개용의 앙숨버저디 점니 기 추제 된된리 역시 나주 디제신다 지린이 도주치 디네 로마사부스 뜨기뜨기 교아 탄도 다젤립교기 부모니 유바 오야 치게 부치 지게 보면서 제교아 야 랑할 제소 도통 교회배 교회나 남산치 종다치아 나오거 등마시 젠도치아 마시 고동 가리 교내래 지금 마시배아 나주 삼아 티니 고디에 얼다 고마침 부부 주다날 주라 고마침 보에르다 감숨다 까지 십주인 요르제 주민은 저기요시 하고송에 인지 고르 마찹치아 교 nga chibu sa nye, ten ten yo shi. Yine li, lep ni nye yo ma shi.

0: 도저 교예디 옥타 진부유나 뉴시야도 조시 카이즈나 나즈 남자디 머신에 뉴시 첨부 교베 륜조치시 로존티 존용슈레 도저 지리 숨교고디 인지 옥타 진부고시 옥타 진부유나 신의 제뉴 망도타 도슈체르 동시 제장아 줄레지디 가바요레스나 레지티 서브 토보유브디시 우해의 망차나 우다 통도 좋으시다. 도주 깨단 쇼시. 지사 가인스는 람다 정보 대류 정보 고시. 대류 정보 대 천준 토비나 난다 요마시. 우다 정보 유나 우징우 지야 규진도 천지에 공부 숨지나 우징우 팅지에 쳐마시. 우다 정보 매비나 공부 강변내리 우해시. 옥타진료의 체제 요제기 제두 보고 카지 考生松端기기 잠생기 이내 탕션도 초대지기기 보고이나 考生切端기기잠타 니동잠리생기 我呀呀我就啊隔壁隔壁考不起来阅读宁杰기我呢呃前阵通知着月姐爹你隔壁考不松子你速接不死去我都接你速接不住月我的这是谁巴萨准吗 国际村干的国企都给国际村干是个啊巴萨卓玛巴萨卓玛巴萨卓个国际村干脾气轻呃爹就干不看跳不都给若不是气对对对跑不得给他三位昂达好过是吧给对了好过是我要摩托车这样这样
1: Korji gyeb a. Chega dine gyeb je loma yo a.
2: Tang tomar ndo zhuma gyeb kong le zhong cheba ni. Zinyu zhong wei par tang. Dine tu zhu ka ni ndo zhu gyakba ni. Lu lu chak bai par. Chile gi zhong dar lup zin jik di dar zhub di.
1: Korjib, oya. Tagari. Kartun du.
2: Nintu nintze tang. Loto lo zi gi. Kaamang bui loma norsangi nin damtu rinpaxi calong chung.
0: Zezhiba chigda gigenji ime nguwe ne loma tsoli ya todam chiya tela ngay tonan chenpa chigwe. Tsoa ine ri kala sada ine ri mishina lai gechi shoda ine ri ngay tsangma lakbi yu. Loma tsangma pamatang khacheche yuanza kunzu densi di nga ri. Kunzu pamay chile debili ngay chile deb manga yu ri.
1: ᱢᱮᱠᱮᱱᱟᱞ ᱛᱟᱜᱨᱟ ᱠᱚ ᱡᱮ ᱠᱷᱟᱨᱟ ᱛᱤᱥᱟᱞᱮ ᱭᱟ ᱴᱤᱱᱤ ᱜᱮᱱᱟᱨᱫᱟ ᱜᱮᱞᱟᱢᱮ ᱨᱟᱱᱛᱟᱱ ᱫᱚ ᱠᱟᱡᱤᱞ ᱛᱮᱭᱟᱨᱤ ᱜᱮᱱᱡᱤ ᱛᱮᱭᱟᱨ ᱢᱟᱱᱟ ᱥᱟᱥᱟ ᱭᱚᱭᱤ ᱜᱮ ᱥᱮᱡᱟᱱ ᱪᱩᱨᱩᱱ ᱮ ᱢᱟᱨᱮ ᱠᱚᱱᱫᱟ
0: 차지래 매네 묘제 저부휴. 콘조 참을 내라 마시. 나 차샤네레 총신의 연교 보고지. 콘조 밤에 내라 마시.
2: 페랑 교종 류젠 괴규라 제롭제 로마츠. 로브제 난 소외츠. 년체니 류제기 칠레 종다르 체크부터. 년체니 롭가나 링예 롭제 년 괴규.

0: ngazui pa yu li ya, gyukxia lue ya cha xia na, langa changma bori bori so za, hanggo sen budu. Chende ki gyukxia lue sdinde yo ma ri, langa changma lo salam ri. Di nye, lu gyu ki sinji tebi yi. Nam gyu jongda che che du, lop zheng ge nang du ke che den zu, sinji geb jie, xio ge nga gyo deng gu yu. Lop zheng da, lu zheng yi ga tam zi chi gu yu. Lu zheng ya wo mo chung ba cha xia ne, tu zheng lu zheng sun bu ne, lop zheng ya ge zhi li ya, gyu luen bu chi go seng bi.
1: Nam mi, nye lam zhi du chi gu yu. Ba la gi chin zhe zhi. 폐지 다다 매버자 나주 퍼유 쪽사지 시즈 총기 종바종 롱가르창 롱가 총도네지 찬유 서버토제미 나도 숨지 십주자며시 롱번네 하사바 파다 링부 송자 로지하나 파마틴 직잠레 투야요 마시 제자 파마챙키 마시먼티 그거 티랑래요 말이. 네 폭든 뒤이나 난주 로프로 개마 제 스리 능신 개용기 자가 잡았다. 이시에 전도나 추버 체규 되기.
2: 시사탕 잡아. 대규 시사탕 폭든 대비 로마 타동 파단 정외 육사 련계 머디 루림 숨배 미만 섬 주의.
3: 네 폭든 니 계급기 전부 탕부 리즈바 체제 점링기 카데 티웨 체와리아 교토바 체규 되기. 이게 참마 로제나 통교기 제가 견견시 암락에 녀저 야부시 나샤 삼부숨 된다 진우니도 니슈류 야튼 차가 류제 전소 나리야 차가 앙니바 잔교 미게 앙탕부 디 미십게 차가 앙탕부 디 미숨동기 차가 앙니바 교투 전도루 시규르 미십게 차가 앙탕부 Di lhase lesho luze lopta chudu, lesho luze lopje chendu nara shuje rangyo ki chakashi. Mi somtong ki chaka ang thangbo. Di mi ge chaka ang nipashi. Di ni chilu nido ni sabshi lu genyong ki shunu lu chung ki legi chendu nara tobe chakashi. Tidu zamba chaka ang sumba ni rachu. Chik mi nido ki chaka ang sumba tha. Chik mi somtong ki chaka ang sumba shi.
4: 天主苍莫你也不必准确别恰个讲解日恰个人认识我个我学个罗群居顶着我那穷苦的生计恰个扎不得个错起亚子日一年不用个来钱不给不要的有些路亚的来拉不起马日有些路菜白学过不会短途的心个亚日子度我那年纪给 Lu zhe bu siya di, wane ka le kakbu jiri xia.

0: Dikar, Salong Chi Xu Yu, New Yuji Shan Do Chu, Ngu Chu Lu Bu Chu. Dikar Salong Ni, Ndo Chu Chu Gup, Jukba Me Dewa Ni, Ndo Chu Kebe Lu Zeba Parta. Parta Ringwe Yu Xia Chu, U Chebe Gang E Kese Di Jun Kyung Par. Lop Zeng To, Heni Me Dokpa Ni, Kodo Sebe Par. Seng Gung Le, Jiang Zhe Ji Se Tor Degup, Sem Na Ngan Zha Lang Xin, Ngar Shu Jiwe Par. 급텔 창롱 용주로 최다식 튼 테니 닌토 닌지기 양골장골탕 균체 매발은 유로 망외 정달 셋이 더 꾀유라 현재체 뿡뿡염시기 육샤류급 펜주 딸의 종류의 제배 저와 섬유 전류타 현재 텐조 표도 종외 류제바식도 교르니에이
1: 시즈 총기를 당게 루링기 연장 부족히 성왕 의주블라 당게 제재 럽디 미도 숨타 냠토 차와테르 배전체 유해징 게릅츠 당게 제재 균진체 유바타 미릅사비 튀릅기 피기탄 듀니 페유기 제바 주시르 체디 당게 잠추 사좀치기 듀엔팅 제메 이웅 편조기리 제낭 기부장기 롱바 시에바 제비 슈주이
2: 토르충제구 메스엔 뎨자 친구 직 렘규그 총간 아 토르충제구르 즈그 메스엔 뎨자라 토나 시에브 타만 테미쇼라 메 피주 시미쇼 니 소다르 쥐람 타 뎨자 튜응구 시브린 네사라 인조 시에구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부 다다 아 메스엔 뎨뎨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메전 제거 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조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 고데 지세 피조 세데 연장 긴송 용세 颠过 뒤
3: 今天我不写过 宋雀他嘎巴提醒强个情侣他我给公定加着他得给全部说说到他没事肉就给开过来我也不可以点过去过西今天啊康别难为说罗归刚过了就把他罗手就点过去过啊没事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咱们啊西伯他没事这些他有些 全怎么就不说戏剧点过戏剧出今天啊免得想对戏剧点过戏剧对连年起人没撇绝戏吧他擦了家不说没有个年给人心点别来个戏剧点过戏剧

0: 공지 마가 좀 잡든 봐. 너든테가 녀자 찾으여시. 이내 기란 돌 때문에시. 나도 흥팅 규모게 중정을 지죠. 제주 쓰죠.
1: 하지다. 뭐? 이게 뭐나? 찰리는 게 라슨낸다.
2: 뭐?
1: 뭐? 뭐?
2: 얌다 로가시 하림바.
3: 小王, 落纸于章了,只做个那记得。
1: Liz,
3: 记得。
1: 别的。
3: 啥心归也好多。
2: 爸爸, 你要不到罗家去喝吧, 爸爸让你吃了阿去一杯啊, 我也不知道你要不要喝吧。
3: 虽然俺们有最多, 啥俺们俺有, 等到罗家去最多。
2: 俺们罗家去一杯喝的, 爸爸让我问一下子啊是吧。
3: 这到底尿着擦不起, 我那些有谁, 不过国粹嘛谁, 罗有。 로규, 로규제, 로로로.
2: 나한테 이제 규매, 간단히 암다 로가 채쳐먹여라, 왜 채쳐먹여?
3: 부, 상야호 제뉴시. 니랑 캐린쇼, 나랑 암다 로가 친두미도. 상카드 친두이너, 상 암세가규. 나단다 미수다, 공세규노 구지시야기 내둘 개치우유. 던도랑 생구이다, 니 미개당제, 상대네마 유쇼.
2: 시상수 둔다, 저봐. 봐봐. 콘스비야 가림바 바브라레 뒤치도 콘스 로브 근처 챔소 다시 콘스 고역매도 추튼 삼백리슈스님베
3: 상게 뒤치에 수럽죠 상가 아무제 샤샤디게레
2: 나 나미로 보야민도
3: 부 상야고 제뉴시 공스디 녜시 상녜부시 고메나 류나 서류나 류유부시 콘스 소리 콘스를 한다 저그르베 아 자삼도다 군수벨레시아 가시 장가 아메뷰치디게게 공신나라 근조마 좋지 목세 겹주는 제마랑 갈사가 가르도가 저주주 말다 레버도스주다 레버주는 용도가 아 레버주다치 자다가 미락자지기
2: 간단히 아무다 로가 제쳐모요
4: 지앙문에 덴드메메 공세 량마우시라도 나파물로나 콩즈랑사 바스리 하지 라마기 마스다 지망은이 사다딜레 정시 텐도 지겔도
3: 샤티 제메네 텐도 내가 좋시 너니 사다 정부 조야시 와메 용아 용아 줘
4: 让个把住啊
3: 都做一个吧, 表示,
4: 喂, 路不都, 空中啊,拉头不得这爱去生机, 你两个你快下擦损落着,
3: 电梯是吧,
4: 电梯一,
3: 哎,决定归要是
4: 卡里内伊
3: 电击是吧?
4: 电击伊
3: 过足不什么呗?
4: 过足八十九岁就是
3: 用啊 喂喂喂 喂喂喂
4: 死死没过的 听到爷前面有着 我来给啦
3: 上个八月
4: 희랑순다
3: 上年수겹주야미도 차디등기 강조로슈
4: 레스니신수
3: 저 교수
4: 가봐주가
3: 두소기과

0: 형아, 균호구지 지대업디 기란아주 지레바지 지역이
1: 지겨만 나게 돌리지기나봐 토체나 디냥 아주 흥대 균호기에 기에다 기레기 균호구지 지대업스 기에다 기레기 균호와라 까기 수요체 기란아 균호님과 중을 던덥지기
0: 형아 쟤는 도시

0: 이네 라람 군주다. 야르부 밀레 따토시 신기.
1: 오라. 디츠디 키랑 툴 뎀나시. 네 민유르 인지 진지체. 따도체니 송겹셰죠라.
0: 잔 삼즈디 제윤의 지시자. 제마랑게 괜찮지 멜더 규지. 이네 녀라라 낙적하지 지하유 민유기 시그 야구미에보다 루엉아 부지 이네 뭐라게 루엉아 부가 제세니 랑게스 홈지라 탄도 민유 뒤유 레제 사부치 녀소다 클라스야 뒤주 닥다 디응민도 랑쿠유다 차긴 야구지 제유디 랑게 뭐 랑게 소화라 규제 야고 채우리
1: 오라 민유기 대단하다 뭐 랑게서도 알루이게 나시 그냥 둘 뒤에 나
0: 단도 란다 민유 제구이나 랑게 뭐 랑게 능미 야고 채우리다 라과도 라과도 나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老孟给我的名去给那里对账的肯能有吗是
2: 你给那个同学还是送过
0: 老孟给他的武汉给公司的女主席啊是给进去吗是因为这些研究者这些国家家就这些全部消失
2: 前两个回答起你给那个土路经过那吧就这么大了这么英雄节嘛对吧也热气
0: 让路对不起你胡大起来就吃个年不起点点滴滴给连年的送送还给我闭目都不起
2: 可得听个
0: 是你
2: 有好听这
0: 老孟给退税通知起来引起刘金给孟尼黄了我那点刚把做土起死给
2: 给那个人土路经过那呢爱人一起去当上固定的
0: 一年年活对了公司那个牛车停车老孟给让了他先住着让个老瓜店姐没比过三不正让个古大群的马顿了毕业的宿舍老孟给张古学给并记着的第一牛车跟着卡起个的让个亚古中的牛车能个的
2: 其实人家呢跟这差不多
0: 其实我吃这边呢点不能够那些句子
2: 老大
0: 咱们说中部深好是你的你家车家站那边没这次不是你下没得拉报大钱呢顶着你要吐口水啊

0: 지내 로연배. 고바친 봐.
1: 저분님보다 교육 근무 도자 지로라 개시제 대비.
0: 네슬란 근제지가 맞추절러 근제슬러 그래.
1: 나 네즈 갈러지. 나 로즈부터 제죠.
0: 네슬란의 치차 없이. 주절러 지제 대비 요마르다.
1: 랑게가 심고다 다도지기 이와 네신기. 이내가 베디 나르시아 지로르 되모주비나. 나 나원이 여배 마치 순하기 유보리 전가나 주분의 신용마리 마신부터 괜히 버스림

0: 바브랑 심부 토베 내고 봐는 그지. 주저를 자득해가 지금 다 그러봐. 닝네 사야체도 아마 비다. 시세다 쳐그지. 간다니 바브랑 따도 야고 치교 주저를 켈린차. 제사 네 류다 침모 조부는 시 바브랑다 카체 주매와 타제비. 봐봐, 고수였으면 해.
1: 하고 왔어.
0: 니뉴.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튼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과 송종창

0: 키랑 개근세 씨와 카카시아. 키랑 개근세 씨와 카카시아. 공감상 키랑 개근세 씨와 카카시아.
1: 지저 민저 발라가 세바 카가야 크리노 장게 혼을 가봤지다
2: 지저랑 레카리는 알았다 네바바시고
1: 니에 혼라 컴퍼니아 된다 고르트 쉬고 삼초 장게 하고 마시 혼을 가봤지다
2: 나 때문도
1: 슈미도세 가봤대지
2: 니에 하고 뭐죠 배진실로 참자 채미죠
1: 발라 혼 가봤대매 장게 세심미베 아
2: 바보 거봐 치매 니 인지 세 챵 물베. 나 니 세 매바 바베 길러 다샤는 용 아요. 바보 미 선버다.
3: 디 바베 정어리 주죠.
1: 미저. 양발라 히라니 갑주 쇼무 좀 와.
2: 나 맞죠? 맞죠?
1: 쟤는 랑암 자 책도.
2: 남자 거 쳤어.
1: 쟤는 발라 혼게 남지러. 나 거봐 레제. 로슈 스타디 단야 그리나.
2: 아. 쇼가는 통야 믿고는 진짜 임시.
3: 두스터디 남치를 퇴침자.
1: 쇼가는 통야 믿고서 하시지. 아. 수미저. 빠라고 남치네 퇴고야. 장가 여기 가시 봐. 둘다 전부 뒤져야 가슴 고시. 다 싸워지 않았다. 장가 안 내수 대비자 장이 온대. 딜레 교스
3: 빠라 제가 줘. 계시 빠라 라비나.
1: 니랑 내려봐 지금이. 아, 심지 않 쓰지.

0: 쇠돌 대야 가리바.
1: 멋있는 낭니 저 칠시에니 마시. 이내니라 지메츠메다. 계제 도터 시에나. 민정게 나라
0: 지 오글라
1: 민저게 다과 나나 마룽디 네 민저를 가봐야겠지 카다시로스러위 섬유를 대협지라 민정게 농교지 규섭라 디레도지 더구교지 구영아 야구치를 없다 다도지로 시에니 니코 버디나루유 이네코가 코네로 독주던기
0: 오글라 디제 마시 키라게 공부시야 망잡시
1: 코니 심러 나르주던기 쇼시 랑기 심마시 심러 나르주다나 오네 아르디야미도 민저 니코다 뒤제 카갈 페마요나 마체디네 마다로등미도
0: 제자 키나당고 페비비 첸당고 가바스바
1: 머시에나 수정간질 띠고 삼추 수정간 야가딘자는 공치차 공충은 딘자니 강변할 정부다 도저 잡지 니큐는 구미도 마찬가 니쿠무주 가봐 같이 배우무주나 민정이 난다 다니사 대비나 민정이 니그르 삼추 니도 세 가스가라 김유지 두구두구 랑 사간고 잘 리샤
0: 쟤는 쟤는 걔랑게 다 괜찮아지
1: 코바주고슈니 민트나라 물로타주이 민트에게 수가만 용부도 급디에는마도 타미모슈나 니지 리바스 니지 상하이 민트 제가 주이
0: 기라 중가르부터 제만난다 나중에부터 접시다나도 어 기라시아 어디 민유르 민유 민유르
1: 매매매 나 민유나 루미
0: 카리나
1: 민유 아메규티 시그 경고요지 시기
0: 민유르 캄보 망고 디데요시 게라모란자 데요마시 모랄 구이지 시로 손 다그스바
1: 데모라 캄보 선자 나르시 나 중그즈바 나 중미 小石，
0: 那，
1: 下面的年长了算不算？我让个三行给白天的养鸡吧。第二这位呢，大概俺年个人。
0: 好了，你去让爹心中可真是。下面呢，去让爷爹说。没事，家先不要忙的嘞，去让米吉能带没事。你你先爹爹。
1: 用嘛的用嘛的，年长了算不定这岁数，等到年长个能力算不算？可能
0: 嘛，可能嘛的，去让爹爹没算的。
1: 用嘛的用嘛的。야면육쇼랑경아야채홍민도나를주고이
0: 오라오라채야마채는그제스마세다지계란주고태닝마시
2: 시도지수
0: 레스레스샤라쉐메바이다니엘마슈시도쥐다시도쥐사수는나중에도텁시당도용도겠라
1: 용아쟤는아칼라디게세제주고이

0: 제일 바베 랑거서지 미유르 야주슬럽
1: 아 레스 발라 지난 거 수마 띵기
0: 어 던도 랑게 민저레 럽시야 네 민저 럽미 나 민저 게 거보다 가시 녀르지 바베 가르세미 랑게 시스냐
1: 네 시스 말레 럽죠
0: 젠지가 나도 낭담도 저인다 야, 저도 小事
2: 你要出生一块钱我就多把路就来个月今天出生一块钱今天用啊今晚俺俩你们都出生一块钱对今天是不是拿了喂记住巴拉你去明月哪儿多啊明月咋还是个什么人
3: 제사지 이제 랑게 공리 야채무도
2: 야채무도 사슬이야 럽제 마셰셰 밥수녀 여러베 나 남자 셰비시나 싱구이베 니도 바 녀사 주조체 대유
1: 미유게 드레시야 빨라리 야야 셰브다 니라 셰오 계시 수미유게 빨라마 수비나 지제나 니가 제유 교시
2: 니가 가르쳐오래 니가 가르쳐오래 수미유게 바바 나래 다도 야 제토우르베 머신에 랑
4: 你也大爸爸大多情侣姐姐妹妹连接有的让给爸爸去过个谢吧满年的俺也该来客气但这下把了拿到面接不是虽然没了俺俺就等到追头结果也都给啊俺来个月然后就来个信息当俺老胖不是不去啊快去快你也肯这死<笑>
5: 지금 일하는 퇴소여지. 그래서 지금 전화 년년에 굳이 쉬죠.
6: 퇴소민도. 아 돼.
5: 야 자기 세야 같이 해.
7: 최상 최상.
5: 자기 세야 같이 해. 같이 해는 거. 최상 같이 해는 거. 시다 한대 정신.
6: 같이 해봐.
1: 연습교.
6: 지. 잠을 내가 청와리. 내가 청와리. 연습교.
5: 这都上班了你规矩去咋苏明成了改变他的年不冷怕罗姐吃个这样几个名了别啥事咱不晓得明天结婚生生那个例子天天看他地铁偏斜喂
6: 上班给他接送行贵你都贵
5: 哪吒给给苏州话联系
6: 喂喂

0: 欧拉，欧拉，还是大叔，欧拉，如果天数大，天数大，我走。何先生，难大不的话，叫我请你聊会儿，可不可以的？
1: 기례다 김윤원 내시에는 비계급 탑주니 기례자 차별 전주나 수제 남바르게 미게 디웬네 둔 시기 레제 루지 레군네 달리아 주도기시 제지

0: 노보, 맞추다. 노보, 노보, 니 오늘 너 없이 했어. 나 심심 마시다. 나래 재밌어. 로시다, 오늘 이. 나한테 라메타 민도라. 라메는 니 카케 시통 민도.
1: 니 나래 지야 구디 위배. 지는 라 부스 수.
0: 말이 말이, 니 진짜 승매다. 라메는 나 소터 민도 승유. 신동 세균의 재밌는 시, 나 감스레. 타마데 시그르다. 노보. 지만에 니 랑게 셰바 니기 니 노브신스
1: 니 셰바 니기 주바
0: 어
1: 첸토스네 레가 유
0: 나 레가 첸나 바브 근처 쳐오래
1: 팅은능 시 규지 선주 나르 칼라스 바라 나르 쳬 규규 님 리리 고므가 주 퓨지 바라 칠 쳬르 주 이네 차게 쇼다 덴자 리섬 나 쿠시 토구 쳬 차오 데네 마라 시 규르다 주조다 민유이게 바라 튼다 시제 응이르 옆주 쳬르 쳬 규어 마시
0: 你家你也三不当兵，抵抗了我的穷苦，也是生不没钱，是说阿姐要是打哪要学三姐，路易三姐爹爹，苏明玉的舅舅给俺通知起来的，你也控制了永不忙三不土三事，三不破几没几算算，俺控制了先不要生不没多，现在提里那送。 네 레고다체 무망고사 노브라 갸르리 샵치기 미상메 라르메르주 란신조체 수지게 라니 옆춘 셔주우메
1: 민천 랑게 디들럽자 넝은이 까부시라쇼 랑게 신규위베 암라 초원베지 두수기 중에 디게나 랑게 단들럽에 계시 대념시르시야 俺让居家的名誉能行，我们过去。自然推不下边，让我请你们。一年让给两个点不钱的生病，俺那个钱花出的钱，准就是啥些呢？巴拉破轮的，出不起。
0: 嗯。俺那个你个苏仓米丢了，洗不起钱东西，钱我开嘛是？
1: 你妈不叫我买些呢？俺心里落一层吧。
0: 嗯。快住！
1: 俺都别理你，一溜达。
0: 你溜，你溜。
1: 은희가 너 간지 마 뛴다.
0: 가르치님 봐.
1: 카디나 균돔 치주유. 망치에 은희 창스께도 빨라 암라에 라토우스 삼지 난교이. 돈도 다와디 차경우유. 타네수 카디 빨라 불륜제도. 라토우디 모두 두규 모체 배주 당첨이요.
0: 어.
1: 은희 두규 조선디
0: 拉伯个自称的对应就是你。哦，你先死。要先要死。诺布让要顶着很热热啊。俺阿姐要顶着是啊呀，你也算那么回事啊呢。看这菜来干了，三不三个许多，很多下不子干着是的。你这本意一路应的。

0: 봐라, 시다. 강보딩 제도. 네, 시다.
1: 니돌즈비엠.
0: 어.
1: 니마카 니마 포아윤스비엠. 니진나라 겐고게 니마망즈트 추추가 서브스기.
0: 어, 제나 제는 강보딩 제도. 너 니게 지주다가르드 니무 슈조유네 강괴나라 베드 니무르시아 야오콘 제비도 라
1: 강부대 중쇼 니게는 시내 구지송가도 대균인도 오제 계세 잡다 강부나 니 구지송가나니 제다 잘라뇨오주나 덥대고 용스마지 마세 치리 라브저도 그
0: 리샤
1: 苏若姐，你们自己拉不着那里去的，我可不这么确定的多。莫慌，
2: 爸爸，这个是个小小的。
1: 爸爸，你来先拉去我爹头，你该回来看孙。无非是你的呢，看完了你爹差不多，你想他个什么？干活姐姐，明年才下。
3: 爸爸，
1: 大康是蛮难的。你看着前面的，谢谢吧，若姐。
3: 扛不起嘛，是吧？

0: 마신에 오페게 죽죠 그럼.
1: 마리 아지 강부님 무슨 어제 우유 망고 타라 비어리 강부 사 망 타시르다. 니래 약시 담 담아르 왜?
2: 봐라 디비다 니가
1: 셀라슈도 갈았어도
2: 셀라슈 자수나 니 희랑 따로 세줘. 지랑 둘러 무법부터 더 이제 용두길.
1: 야야야 법디나 망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오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뇨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아자 졸라. 기라 도제 만난다. 무녀 탑시 담배 간이. 어, 기랑게 님 하시시게 안 한다. 니에 간교 치숨주 접소 투바. 두즈도 스고도. 이내니에 오네 된 투바. 용아, 니 기랑 컬도 쉬오. 나즈나 강부님 부선스리. 단대 커리 기랑게 세브킹그리 봐. 강부님 부지러 치숨주지도 말아 봐 봐요레. 이내 아빠보다 주도 차우유. 제상 두즈도 스고 봐. 이내 교이. 기랑 투르 되나? 니에 투도 접소 투바. 용도웰.
1: 용아, 교어진다.
2: 레스.
0: 기랑 차례나시. 바이바이.

0: 가르쳐서.
1: 디코르 녀라라. 최초지 리셰. 야오셰 셰중아. 상게 나 케크 드스 레바. 자요 상큐니 마시아티 드크 드지. 아. 투도 빠라자네 무야 제마 쵸 셰샤.
0: 녀 바바 무야 메다. 수 녀 바바 무야 없어.
1: 빠라랑 셰다 쵸제 뻬신수. 상게 투도 케링 멘베.
0: 야 뻬신수. 녀 오네 무야 메.
1: 상게 미신다르 카바 겹지. 강부점에 응우나네 치숨추 되지. 마초치 인스발하게 세자. 디제 러발레메 봐.
0: 러비. 이네 진이 졸라라 카야 세브자미. 양바베 고샤. 머신에 코바 상무 동을 쓰기. 네 응우시다 여규 뭐 줘. 된다 줍사.
1: 샤케 줍사세. 그저스 줍아. 나지 셰깁다.
0: 모르소비.
1: 모다 치숨추 자 아이요.
0: 디네 미신 다스네 야비.
1: 소야 봐. 소라 롱이 먹고 디데 예제.
0: 레고다 레고다. 말해 말해. 레고다. 지. 니 중은 안에 렘비.
1: 자 여체 녀시. 맞아 제초 뭐요? 뭐디가 남 살인가 줘.
0: 괜히 샤사.
1: 괜히 샤 수모 뒤체 줘. 아. 자게 나다 주도 제베. 나 랑가 아시 제 말제. 수민처. 계속 된다디 빠라가 뭐시네. 자게 그 뒤부터 나 배선치니 이봐.
0: 마리, 얘랑 셴녀이 이네 네스 로봇도 비야 라자. 장스미율에 대비 전화 시작 왔음치. 다우숨질 권진 녀수나 얘랑 대비 닝지 망고뇨.
1: 나 대비 뭐 무슨 거? 계속랑 얘랑 랑가 아치 쓰고 있네. 람사마 저 마치 비 응우리 소리 나 줘. 람사 교체.
0: 괜히 샤사 린야 요 마리.
1: 자게 내가 뭐 치는 은이 카제도.

0: 쇼얼 카틀럽지르스 치다.
1: 아자, 클리슈다. 랑지 쇼얼게 나카바 기브지에. 발라 칸군유야. 응이 응은지레 게샤.
0: 녕우메스 레베니. 민저게 기친 폴로 영이 있으기. 다 탄데 추추 추다 치스. 저와이 치 투미도.
1: 네즈 하명의 승피. 계시 기친 폴로 야빈의 근처 초시에.
2: 주셔 녀 말바.
0: 민유. 장경아 준다.
1: 네즈 세슈 싱그시. 장경아 로부치제 주저리아 카들럽치치다. 계시 민저게 모두 연조 제피는. 나다 샤명원의 수도 미도.
2: 아자. 카군녀야데 녀원의 수도 제토스 말이. 소상네 주란 게 맛이 말아봐. 주저게 녀셔바 닝마지.
1: 민유, 랑코 노마티아. 녀 랑카바 게비아디. 랑모 뜬주야 치도미.
0: 녀 게데 치고미 싱미도. 튼다디나라. 랑님도 제피나 참 맵녀 싱키.
1: 다 녀스베 추수. 랑 내가 퇴쇼 다송아.
3: 阿姐走了，俺去让了团大学，第今天了，俺那是团多，有啊，让俺你们都坐着去坐的。Let's，哎呀，这个跑我的，Let's，我的。小苏，直接递给主角去查询了，让给到此起啊。哎呀，刚递给跑我，阿姐走了，你去让团大学。团大
1: 还是年纪大些呀，姐姐。
3: 马哈内团队，卡里，马哈内团队是哎，卓松大姐直接叫我去做药去，让马哈内团队是他是不是？俺特别想看你们多，
4: 卡里特别想你们多是过来，让姐姐悄悄买不差了。阿姐走了，听让姑娘们拿的，你也学把三的。当过皇的，你阿姐的主动些，我现在团大的俺两个月，莫拿的主动买些钱，俺来他接。因为莫拿的主动接别接了，团大的都是主动没都是。
1: 我老板娘是，马叫卡里钱呢，人家要的是没，去让给俺舅舅要的吧，舅舅俺再不给了他们，有包啥呀？莫让给不用钱的，一年他这莫让给没啥，俺吃卡不起来多。你也过去是，让俺妈妈老老实呢，你也够没，一年俺家俺娘娃今年是啥？给起卡钱，你让笑，好强势呀的。
0: 七里下下住，哪都有我切皮呢，别都抢不上。
3: 那就，
0: 平时七里下下面去，哪都有我切皮呢，别让浪大啥。工资拿了，让给你老窝了两个老马切皮，你让平时吃多。运气能行是自己，让你啊，什么肯这等你多，他立马叫起啊地铁了，兄弟又不卡住要买些，一年过个的你让切皮，他这让给国贸组过年，七去接皮呢。 让给请个月，得给妈一百七大张些，让上面要吃东西。

0: Sí.
1: Chichi.
0: Julie. Ya, nalo shoda.
1: Pala shume be.
0: Konchil samsal theso.
1: Chichi. Tire nga de. Pala da chichi ra. Suwa yomi.
0: 张国先呢巴拉孔明正写下让永国有现在孔给卡亚塞些学历有话铁索曾马萨居酒明正给我是卡迪娜了
1: 발랄 강군요약이 고친슈 디팔린다
0: 마시 디가르소시 우베가란 카발레중에
1: 지저 디팔린다 지저 니셰바뉴다 발랄 강군요야 마다베 고친슈디 머신에 나다 명천게 뜬고스버 나다 명천게 파문이 응을 먹고 되게 떠버시 마시에 나다 명천게 발랄 우이 김부제 서주이 우이 되야 루다 튐시리
0: 마시 페페게 디디진 요르베 키라니 루이 고일럽지
1: 지저 자게 무이티 키지에 요바라라 칸군 뉴다 바라니 부초나 아주 김산니가 뉴스 데브 용크리 팔린다
0: 제니 용아 예란다 민철 야스이
1: 지저 나 레옹 돈도 레그유 니가 주인이다
0: 용아, 야, 요아,
1: 지저 돼 아,
0: 요.

0: 로용배.
1: 응. 너니 도스네 가르사가.
0: 도스네 셰쇼리. 공고 제사순 대셔다. 니랑 직체야유.
1: 응, 영아. 가르도 대다리.
0: 지적에 드링아 카발리지. 장게 치니 스트레스기. 얘는 근처 셰브라.
1: 지적에 발랄 카무니아 치니 스등미도사. 아자게 나 카바게블레주. 우이등은 이게 뜬구에 없어.
0: 디케셴 말이. 라르 우이 망고도 저 근데죠.
1: 기치 망고들이 정 말이. 자게 망아 우이 소리다.
0: 링메. 말렘베 마세. 돈도 마저 퇴 바치기.
1: 난 가르스유.
0: 니 아제 우이 여러 봐. 니 가르스유. 술수나네 다가스 친 이슈스 되야도. 니 모제 좀이다 릴리. 샹게 베사 다그랍 체샤.
1: 영아, 얘랑 장구시오. 우리들게 얘 미자는 야비. 체자랑게 마가 우리들 교수린다. 나 미리 기분 좋유.
0: 수즈네 야바.
1: 이랑게 총마시.
0: 수랑 체니 시어리.
1: 네 개체부 여드비. 개치슈디랑게 마가 우 총린제 나 미리 기분 좋유.
0: 네 개체부 여고초. 수랑을 대부다가 우리 마고도 제 여리. 기니 좋아 가라임바. 네 개체 말베. 上去了没有呗啊米的苏瑞你我心不是呗请你这些决定略清楚米的苏瑞你们俺学的阿姐苏明玉的雷什么苏瑞 苏明玉在我家干什么？上个月俺屋里藏的起码几米呢？你没嫌大了，我也还住着呗。俺宿舍还住着。宿舍那苏明玉才要嘛的？人家你这些年都去了有嘛的呗啊？上个月俺屋宿舍呗，宿舍没丢了，俺是在当地还没查查宿。可是人家俺屋宿舍人呢，看见嘛个屋的厝里人家，我那一个明月了，我也不知道他个是不。

0: 무딩가 핑제 기부 제임에 뭐니 예파메 선교르다 무딩 뭐 손에 되고 야리
1: 이래 대시자 시 민윤이 로저 변내지 규조 나무 핑제 비주도 녀마
0: 시 저는 로저 게 걸어 뭘 하고 감지 연결을 봐 둘이 상가 묘사 무야가 심으리 오늘 신의 묘라는 게 아시르베 묘라는 우야야 좀세 가래 아 묘 고급 디다 뒤지 은이를 만비다 nga mai jib so ya che du re yong a me ral mu ya re ja ge pha ki bu che bi na mo lu yi sem da chu re mo ki bu yu re yi na nga jim me do mo nga jim me so na su ji ji ma yu cha re kang bu yo ya ngu chang mo mo da ju ju zo ngu de pha lo shu ka ji ni du de chi
1: su mi zhe ra de ha de da ni lu xian yue le yu ma de ngu de ni ya bi ran wo cai mi na nga wo cai yu ngu de yi ji ji bu zhao yu da 大把民营去了别个，我不能预备，我让个孩子拿刀，我让个拿了我一档干那个，让个孩子去吧，让个民族我一路的，巴拉看不见我一路的姐，把错几个意思，让农民们尝不着，让我差一遍啊，民营县的我那农民多。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ཚན རི སིམ ཅུ སོ ཡི ལེ རོ སིམ ཅུ པ ཤི ཡིན ཁི སིབ མི སོམ དོང ལ ཡོས ར ལོང སོམ དོང ལ ཁོང ཁི ཤིན རི ཐོང ཅུ ཡོ པ དེ ངོ ནེ ཧང སང གོ པ ཤི ཤི ཉིན ཅི རང ཅུང ལ ཅི གུར ཅི པ ཐ མོ ཨོང པ ར ཁ ཆོ ནེ ལ ཟེ དེ ང རུ ཡེ ཚན རི དེ མ ཐ དུ དུ ཡར གི གི སུང ཅུང ཅི རབ ཅི གུ ཡོ པ ཤེ དོ ཐུབ ཅུང ཤེ སོམ པ ཤི དེ ཅི གོང ཅན སོ ཀ ལ ཆོང ཅོ ཐ ཡེ རིན གི གབ དམ རེ ཅི ལིན ཐོ ཡོང ཤི 뉴르나 갈라총수 사지 유거타 중주 유거냠지 시에리 겐감키 총세 유거르 피기 당외 지루이도 생글로로 총미 찬염 라유 용보 고로치 시타 시동 숨지승기 여바시 예린인 계급 담르 지링나 초망부냠토 제바타 자지신 나가 정부 여진 규홍 정신키 담르 냠수타 규남진키 겐감 주종 제바규 추사소규타 김은 송종 진의 균두 사된도 침바타 로레리 긴강 변조르키 버바라 고로치 체동 계제사 용주로 티구톰리 송종타 피제니가 문주를 총유바시 유난 신진 긴강 쿠류팅기 땅주 예콩미 고롱근키 내디 지급 수지 시진핑기 긴강 시베 공부 규베 야부 체도 제송바시 응어리 세고 긴강 쿠류주의 주장 리샤오빙키 로테다나 닝지 긴강 송종 숙진 체도 냠용 삼부테다 안주 로종 치링 두 제송바시 조긴 토 핀준 냠용 비리 제바타 권준수 닝지 지주냠네 희 긴강 그 제바라 냠린 제바타 뒤송 긴강 송종타 멍주 버바라 용주로 냠토 군대 당위에 편지를 방부 제바시 상미 닝지 긴강 조 제바타 피지 동주로 덤진 체리 사드 긴강 기 멍시를 송종 제바타 뒤송 긴강 송종타 튼리 뷰지 레동 멍서 초규르치 지규르 토바 치유 마웅바라 초카기 냠토 비준 체리 초베 사드 긴강 송지 덴도 동주 이인 셰송바시 난징 최진진 리시롭진 기 기긴 체무와 왕고제이 갈라총주 긴강쿠르유 성종타 총세 타기 유고르제 성지치 여베 테니 총세 타기 동외 비순시 리지 송바시 총진 총결 긴강쿠르유 주의 긴강추 조장 류민춘기 제마라 긴강 퉁공태 긴강 퉁제를 주어 제니 긴강 린당 문주를 치고 총진기 제메 링겐 조식시 총진타 변종기 모퇴니 지주뒤뒤기에 긴강 송지를 송접시에리 사도의 긴강 된자 송토바시 주인시에 송바시 니류 허가총기의 총기정도 내비에 변종 화된 총기 豪华 10주 롱로 남장기의 롱고로 20세피 상바 지승여바시 등급 준신비에 증명토 서버토수기의 롱로 남장시 200원리 다딩기의 롱고로 지승비에 토리 남장기의 레저소로 피림 서버총과 청구여바시 화된 총기 뉴주 서버 체육공지 남장기 지급진열의 왕식회의 남장티 다류진의 죽지바라 洛东个组织约巴塔雄蟹永座长期突围期罗德罗东蟹杜通局路松茶古西森局银行南站组织起林三列铁给中民永部破局路持规突围期松巴西南站铁你都整个略到古巴拉两个出版的松组织南修根区四部图形长而起了英龙根巴塔宁津垂蟹黑巴蟹瓦索沙堆二列铁干内忙不亲身起的人类能系 德西青年所浪子切到了电力列这干年忙不适用不适南站庭的结构为陆续忙了三百组中缺点难当中雄为染中给南站不适的一部他南站庭中心及落日落东西杜通局松茶古心里队长持续队长阿东上给落皮具切别国国共同局马斯落得了英尼庭局转至你自古长永托东突局一部适这次一股人的公募
1: 급성업의년층균투첩첸키페이텐차가탄금니구배년층리즈가르위차가용자체신년층균투첩첸니위총키르시바탄원춘버시포장보드라칸니바시바라차가톱기부시获得第35届电视剧飞天奖优秀电视剧奖的是日光之城获得第29届电视文艺星光奖优秀电视纪录片奖的是布达拉宫 第二季年轻军队出现，年尾重启西部人，将等位车站部塔湖南省委车站部以酿土八连七不西运行，票给选给村普队涅部塔，让位人塘温巴西边等桂林的沙土杨位大型批村苏爹的同村土村巴西区，温村巴西破张波的拉卡涅部西部人，平均农村年轻力空给，只有人类研究塔，现在公司塔酿土八连七不西运行。 水军去温村本市西中区橄榄村内，稻穗八连腊子包青菜地，英雄那边人类最喜切不是。
0: 大西人金融四周的军队委员中国南联团组也操作宣布南联团组平壮原来团组也操作边界一定的区域的结果

0: 오늘 누구야?
1: 또 오늘 콘서트 성강 합주를 또.
0: 아, 영아, 라리아시슈.
1: 요.
2: 전다대 인지랑경아, 제시 야구시계부유. 미주 중앙 합주를 심히 가요 말이. 네 중앙 합주를 심히 가야 중재하래. 나도 도시기배. 네 캔준노 주었다.
0: 아, 고모소. 그놈은 난다. 고조 중앙 골간을 로미 가면 아주 시험하죠. 꼬마로 독선시야 해매죠.
1: 기초 고유대 꼬마로 독선시야 심히 가요로. 더더 수수 중앙 골간 가야 가리나. 마세 심히도 나로마 대비제 칠 대샤. 디가라 문세 몇시 가지? 딱다 대유두게.
0: 그놈은 난다. 디테일은 아주 후교수 없이. 감이 없이 난다.
2: 계신 드리. 이내 갑주 중앙디 순례면 아 쉬다.
0: 아, 디고 못소. 대소 성사기 성원성사 신이 음악시.
2: 흥, 영아. 티링 내주디 랑가 아지 세세브게 부유. 시마 동아 수칭만 토유. 갑디디 내주 참불하제. 캐주 중앙 수라 누소 대.
0: 예예예. 또 쉬다. 땡지 라인다. 중앙 숨소 줘봐.
3: 라니에디
0: 닝슈샤
2: 닝슈에

0: 아자
1: 내 로비지 글씨 아자라 신의 도주가
2: 신의 도중아
1: 글씨 아자라 닌도 나래 닌제도 아자라 캐나지 규디 나부터 이제 약라
2: 캔스 도중에 얘는 닌보 클라스 다가죠
3: 육쇼 남주간에 세비 디리 글씨 발라 기가 손자 마라파 로우시
1: 디제스 아자 Tizi yu doji le, nye kina zo kala shiteng hi, tiri nga nil zhung yin da.
2: Yung a.
3: Bye-bye.
1: Bye-bye. Bye-bye.
3: Zuzo xia.
1: Bye-bye.
3: Leo yu na kaba yip shu.
1: Yung yung, hui hui kwa yu.
2: Yik zhe deng go ri, bo la mo la nan yu ri. Yik zhe dan cap da, kina tu ga yung yin sugi.
1: Yung a.
3: Aja, gale khas.
2: Ya, rangi tong zi xiu qi do a.
3: Tong zi qi me, qen aja rang yin da.
2: 啥意呢阿姆拉哦你兄你有差你那年点的你不恰恰你是你三百年有爱情过有这天这小马戏看到你们看现在的年年没咋结婚也有马戏粗罗片的没吧你先熟男的这拉独索哥
3: 这地要借钱查数呢天天去城买的有小看最忙的呢看车马配不行是没心呢爹爹家没啥我自己呢隔阂是阿姆拉这马还难受呀电器比呢日出一边马车等到碰下去等到了金的没多忘了雨老车没多忘了雨呢其实还难了抓不了没准备呢
2: 中国出去的创建上海的片子给人给这边泡沫打擦我自己的片子给用能行的操作了知道阿姆拉吞吞平南街有点儿你就可心你这个了和你可不是拉肚带给人给顾小孔这个结果来的三土这能买吧吞吞我刚刚我就去打死何止你最听这有是呗啊是给人你赢的他可是不
1: 哎我五年这年是邪去我还拿了碟碟你不得给拿了还拿给那么些的凑合给打了卡不久乐乐是多开车兄弟比给碟碟呢我那岁碟不多落碟不有呀的开车兄弟
3: 唐氏勇啊何西七不下下你这拉是读书给给了你两个是女婿生你我是你们都偷杀着是的 아무나 심장난고
2: 이기 심장난고 아무나 그신게 란다님보 하이난의 조대유스 군주 난의 모든 재승에
3: 뭐라고 말하다 아무나게 겹여는 기 다리 여야디에 군일 섬지슈 디네 고난이여라 도제만 나슈아이
2: 그신 란다님보 하이난의 소화견도유는
3: 让给米佐摇起来你我先不猜忌若不咋切过来读哦没过海南了三个团来两十年没过多我来苦口长不热黑团我到你家学习了是吧老对不起我能带有吗是永安
2: 다시네로데스 아무라트리 로피제 니에첸 아무라기 시레 닝제모 광루 총신베 나와시도
3: 그러다가 좀 마셔야죠 니 아무라기 니 로팡 쇼마요 내 쇠도 보제 모튼 레르체 좌기 제사자 다자나 파냐가나 니스겹쇼 니에데데제 그신 카바시요.
2: 미시야 오늘 다시야. 자동 개미지를 좀더 단톡이.

0: 시워게디 미즈 나카디 자체도 야브르베아 녀라쇼 란 로버 체메나 네보 티르 켈그 말이
1: 상가이 메세 소뉴 게유메 수수심나 세슈 싱그리 수 타버도 켜라 세지 치유메 시그메베 랄쇼 나타다 민마기 디우자미 디에모 탄다 고 쭈쭈르다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기군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공기쿨유 장자균형치바 쪼내쿨공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춤유 카나게고 로숨옌키 응고컵겸 메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겸교 꿀맛치고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겸바탕 권내탄웨 민컵겸고 让我们告诉了数据规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저 얘네 내 주도 사수 민아 주주 안 갑주로 롱미 가제 아 따둠 치기 얘 단 주투수
1: 수레 롱미 가니 수레
0: 저란다 저 텐라가 싱그리 저 텐라가 팅오 카르사 개함도 니가 참부티 민을 닝수스기
2: 대주 카참 보시라도 얘 가주치네 롱미가 좀 제큰 셈도 저기 수슈다
1: 장급하유
0: 저 왕리유
1: 용아 람살리 나만이 걸어 가게지 마시 아
2: 용아 씨스
3: 같이 했어
1: 계시면서 공세 내가 계시면서 돈 쓰기 직 조가 씨스
3: 아 전 교수교
1: 용아
3: 야면은 사야도 키게
1: 키미 직 접속인다

0: 롱미 가야 가림 봐.
1: 예시와 삼시에서 롱미 가야 돼. 그만 온 거지.
0: 이 지금도
1: 이번 신 탑시면도
2: 산통도 찍지 쉬다. 상한 틀에 삼조지게 조관례 제 가자가. 테레스 엠마셰비나 니도 관여서
1: 쉬. 롱미 가봐 가려시. 하도 너망튼 괜히 규리. 랑 상황은 내 뜻에 기스 방다 가려. 랑게 나대 담배 마세 라고야 대주샤지 팀게도 내 강냐시 없이 그이베 오늘 제주 제비는 한섭 지역시
2: 나시 나고 가시 예
0: 홍도 홍도
1: 산유도 뭐야
3: 장게 네 주고시 나 꿈마지 네도도 랑긴게 충분히 산인도 갈디지 로미가야 가리바스케 치위노 산련 겹토야 각체무에
0: 让给淋水了，普渡当时俺去过嘛去。民盟贵让罗列不信咋，让哪里用去？地址也不用了，鸟只心不差不大。
3: 这个是嘞。咱们明天送咱，啥子时间？你对的谁不说的？
0: 等到哈里呢，卡塞丁这些些，你就不看我说了。

0: 용아, 이렇게 렌쇼, 로미 가야 돼. 고마워 고야 친놈이. 네 공을 장례식을 갑자기 돼. 루이 휴는 쓰면서. 세상 제 공동이 조간 갑질라. 네 로미 가비. 진짜 재비는 미디. 팀계 송교유 메신 그릴라. 제마, 检查다 갑자기 돼 편도시.
1: 쟤는 빨리 가르치도.
0: 개팀도. 제일 해난 레제. 콜렌로야디 육샤오섬초. 단도니야 나로가 바르삼수비. 제일 튼다디가 배치해샤.
1: 랑게 제유는 튼도저가 난친제 가치년바.
0: 아자랑가 가죽을 맞히다. 미디 와마 제훈도게. 도담미는 인구제. 아 가바게니 고고다지 깨다주. 비결랩다가 가게 맛이 없지. 니에 드세게 발레 많이 없지. 남사 쉬주.
1: 랑 쉬중에.
0: 쉬베 맛에 담주.
1: 메균 보면 너가.
0: 맛있으리.
2: 전다디 홍도게 짐도 제대 신나 꿉자모도 라고 숙심 잠도
1: 정홍청 닝수로 폭도조스 매부장 계신 거 봐.
0: 닝요. 홍도게 또 대차지. 让我 말니다 담시. 이내 전다디 정홍저가 신배지라. 남자미께 봐야지. 전다디 농자 좀 보시.
2: 네 홍도 럽스에 호시기. 오늘 저는 아주 닝수게 롱메가 김제 가리메 신뒤도.
0: 가리 김제 그랬어. 네 시야가 삼시야빈 봐. 골 빠르게 위네 가려져. 그란종 아담 니도 단주고 도도 가셔야유.
1: 당도 닝수 고고 단제 친교리 정군 안주가 난치매자 제세 제바 이지유. 티네 닝수다 암라 하난 로야게 넘주바스 뉴사브지 닝수리 유베 캉베 존지여리 군이데 님지 되바 대야게 고급 요마지. 계시키니 돈도 이마진 네 팔로제 닝수기 록래 카치니 파티게 장수 유메 딱제 야우치니 딘제 제는 용도에 언니 줘도

0: 중부 중주다. 중부 민이 다담 코너. 심전 한국초. 마세 파친지. 롤레나라. 수비메 대역수디. 뭐라가 장라. 삼시 지구베 다시. 다니코.
1: 레모코다.
2: 디로미게 발게베 이쿠지. 닝수레브다가 카체 주비. 나로를 가 개치민도. 란되다.
0: 宁叔的吞多贴贴起于天鹅吃几千年养一世纪谈得没不随下然后罗马的念了三姑用人民是对啊加拉天做的对宁叔为我念素皮宁叔过得也不算账其实罗列电子也照顾我当过什么呢
1: 连了不是吧年前顶住做那样什么多对的红豆给两个几个的三节宁叔给龙米的卡不是是吧热带红豆给两个前面呢苏莫苏的陆队西米干嘛个年干切切嘛是永杰都红豆给两个卡不是啊都是
0: 这年红豆公司增值给你算账，你小二带小，答应的。

0: 야, 아자. 같이 가 좀 봐.
1: 다 제가 연피.
0: 아세. 디 친한 아이케 영 말 봐.
1: 계란이 좋아지. 네 자클라스가 용로면서 네 친아 개가 용피다.
0: 하. 아자. 대상아 좋아시라도 차수나 아자라 날 칼라야고 싸가유기.
1: 야.
0: 야죠. 네 가르다 식대.
1: 자기 가슈지에 가시.
0: 허허지. 아. 야죠 아자.

0: Nye cha ra ju jo le har ching du a.
1: A, nye cha. Nye cha san ne da nyam le si gi. A, se al khar sa da a. Lu ju ri gu gi chu che chen zu chun chi yu da. Jo ge shi le chu che te lu tong chi gyo mar sa.
0: Ra ju jo lin shi li ta ga. Ra da zhu a che shi shi be.
1: Zhe.
0: Qian de ge ti du. Ling shui ki sa ga tun le ki mi da zhuwa qi su gui.
1: Di, sep xie ma zhuang.
0: Zhang li xin ki sa zong du, sha ju zhuo ki su da zhuwa qi su.
1: A, su da zhuwa qi su ye. Zhuwa qi wii ne, zhu zhuwa ge zhuwa qi li, ngan zhu kuwa xing li a.
0: Qian de ki ra ni, nyam le qi bie ji le, su da zhuwa qi du.
1: Zhuwa le, ngwa xin ma mang gu xie ta yo li, mang qi xin da jiang li, ning mi du.
0: Xin li chui xie zong bu pui tu no har xing du a.
1: A, di nye xie ma zhuang.
0: A, zi, zhu zhuwa du.
1: 我那些嘛就
0: 가르게스
1: 你也心不多啥也没多心不多来不上谁你那这是就说你们多气节就说还是几个月没打算打着我几个月没心没别死给我多心不多呀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事啊这人气不了你不啥 김도 총천다라,저게아샤라는마시아스기 아자, 땅하 두스테야 맞죠다. 용아 안녕하세요. 역사 소리, 니아자랑 역제 시아와. 니장아 조간 보고 요 말해. 미지게 니 조간 갑주대. 롱미 가제 니 레카 지금에 뜨고 있다. 제라 니 미대 고고단제 대개다니 심도수. 니네 니 조개다미 죽제 가르침이라도 니 조를 미지에 챙겨라샤.

0: 홍도계 가바켄 림무도
1: 제장가 나다 미시게 가바 예민데 림무도 배신이 쇼미죠
0: 부디나 각세 들출류기 유쇼 녀세호 왜 니요
1: 내주사마 안주 경을려서 티데시 대원이란서 신대 혼자 가려유네 대원 내수리 계시 혼수 니버사 경조방다 되어유나 팀가 수도 겸 다그리 방다 매비나 디고 시네 초 말이 대령 전다디 키란주 노리 교진 가려유비네 밀만비 던교 말라 라고 대외 계규 말이 어디 강주네 녀고제 생람사 대비야니 매균 포요 말이 논중을 리체 파주 고원다슬로 디가라 서이스고제 신타그리 계시 법좀 챙겨매나 대자 도담 니주 수이시 체브지리
2: 로티니 더블라 나지 노샤 온다 스히
1: 아차 챙디 히랑소 법좀 챙겨 유베 히랑소 주지 시고 마르베 니에체나 내주 춘주 디데지 낭무체제 타젠 타그리 계속 지만 내 주들 합이나 앙탕고로 가서 쇠시 안주 타세로 세고
2: 정마사 아 안주 노샤 키라주 삼시 세서
1: 와야 저 니게 버둠시야 켈림이나 디가라 세이스고로
0: 아자
2: 日崔斯年轻的女婿，替人年轻的产业呗。

0: 아무라 칩시다. 어, 대다등 아래 주마소. 기라라 베사마시네 용규. 머신 티고 된다디게 육샤비. 이내 다리 제공도게 아주 관계 깨다죠.
1: 기라는 내 주디 뭐 쉬야디. 창문에 뭐 집지. 기란 도대는 그리 삼주.
0: 아, 디아자다 저미. 년년의 로미비 고산 딱딱이.
1: 암라 꾸레 가중에 재능은 이게 시에메 년년 클라도스 녀아치 세 차비 능에 스킵 조리 스니 쇼게 능주 바스 마시르 그는 근제도
0: 영아
2: 투수 균도 다 먹어 아 죽음에
0: 카리나
2: 제미민 겐아소 사실 고바치 미히네 다 바등 메스그도 그모토나 거구에 요마시 요요, 스니샤, 상하이 로시. 닝수, 샤克星치제 하이나르규. 제미미 체비히나, 나 체르 주슈.
1: 암라, 암라, 키란디 드마곤다. 키나니 하이나르 침베질. 제미미게 레라보닝 마지.
0: 당시 암라, 당대 링수에 내가 제나, 그거 약수지.
2: 키란니 세우마시, 제미미 용비히나, 니니 도바 슈두기부. 他的青路基所所在 개체女也有吗시
0: 마시암라 진짜 나와야 가리이나 제미미스냐 누묘마사시 내 가리이나 제피욕시
2: 닝수라 개신거유에 아멍아 팅을 로호충장 워구체모누자 제미미 한번 차르사주워시 팅을 아주나로 돌시다 닝수라를 라프겨두 니 로호체스체니 니 또바 카바겹제 스므르주후유 티체체도 탄데 티체 요싱마시 Nienu chuji xio casu, da xio siig ma shi. Kira nige kata jemu huo. Ke xin?
3: A jia la. Nye kira su sangma kaba kebin de li nye mintu, che sang amja che, su yon bu hi.
2: Ke xin? Sha gyu rungu tak rap gu ju jie, a jia ki cengma sa si ke hi.
3: 咱们年岁数，俺爹老给不起，俺就免干了，免干你出老用着急。啊，给侬嘛咱们了，你这最乖，接不起。啊，给侬嘛是阿姐啦，看到海南那边那个那么住，忙他些些，俺你七十七年开心嘛是。
4: 탱기 근처 시에베게 3년 고주 아자라게 던도 님도 바카바게 제 미싱 부인 송기 이거 캐스타 고제 입에 미티스 제가 레스괴
0: 그치 디고르 맞지다
4: 님수 장토다 니톤다 시 맞음 제 제는 뭐 주는 용도 괴 그래서 님그 제제 니 줄라비는 나 근데 제 오시
0: 나가 삼나 시 계집 된 제요 마시 님도 바니 사주비 고제 권다 스스 다네 주 도수육셔
4: 미자디 조규 요래요 마시 하나마도 베베시 던도 같이 쓰요시
0: 고스랭아슈다니발라체제소도야호스슈可惜团大弟让大指望有马谁让能没尿死那么对不起一年上大有说他的陈表姐做送葬啊过送阿拉不卡做有呢给钱有马谁俺提出多少点了年一届他去投票给钱他去没投票呢 뒤돌아 보채나 용두괴 도두괴
4: 도민도
0: 나도 오키 클라사토 영아 저

0: Amla, tindu ma nanda. Kiranga nyel goche nanda, kama yokche nan chursi.
1: Nye xie piba, kirani mo chi na goche me. Sige me la tungge me, kirani ge tu.
0: Amla, tuks jela ma chun yungu ma xe. Yonga, te ma te jel kama nan chursi. Nyer kiranga goche nanda yong duwe.
1: Kada che mo ho, simda je ca, gyundo da sing ma xe.
0: 陈大姐让先呢别进你对于你妈是年前呢您说给路面改压的得不得不劝那么多年中辈年中的来了我写这些那么多年中的年写写那么多咋轰动公司营营的最后面大家写给了下阿家 아자랑 같이 랩다. 아자, 아자랑 같이 암라라. 고치러 랩다.
2: 닝수, 장군의 하이난을 줘야 쌤다 제 차배.
0: 이디, 쟤모도 대대제 같이 오지. 쟤 산다 제게 없으베.
2: 쟤는 랑갱아 정수다. 롱미드 같이 가르바르기 부터죠.
0: 마시, 아자, 갈수야. 자랑이 하지 않게 갔어도 대수상무 지금 홍도게
2: 계시란 게 암라 하이 난테스 내 가득 재우유는 랑갱 아게스 장시 재우유

0: 내주딘데차차자치쉐게비야요마지닝수然给听不进挪擦皮但很多挪能用马지可这些呢可新切件不然尝不尝下下午지
1: 제호도
2: 말이죠. 네 로바로 고쳐잡니. 춘주구도 내니 모심조리. 마세마람 봄디 수수바바 준당원 주약 체조르샤. 레랍촌 마다. 네 로고 체도는 체고로. 기대스 임에 상마삼당 사샤.
1: 봄디 치스그도에.
2: 어.
1: 잘님 비비. 디진 바샤 제시지 줌스사. 체제 최고 체브리. 장게 진지 마모 소디 비어스무도게. 대체된 세배 집에 집시 치지 장가니디 자제 지주제 원소 말하고 대대제나 기니 이가니
2: 말했죠 롱마스타 니 롱마차 마랑가 대군에 로봇 상마 게스 티사샤 마랑 로봇된 수 바스틴제 체육자 이내 내주큰 함도 저랑 로데 비치 전다디 은이가 마도 신다 속한 거 식마리
3: 니 마도 식마르세
2: 제
3: 다원은 인수게 롱미가 가래
2: 저 팅어 디 디카스래 아
3: 장군 소된 세디 롱미나라 세세디디 티어시
1: 其实宁叔的铁盾鞋比呢，拆盾军呢，让我做的拖地个，这些是皮鞋鞋，俺那弟弟去拿你配套是不呀？哦，你妈是，宁叔个你两个铁盾鞋可以不肯这是新的啊？你这里边的，祝你胯下女的，我那还得接着用呢，没得钱嘛配不要嘛是？你谈到，特别是西厂要的。 남산 랑 간이 데 가봐 깊지. 진주 소개 하슐로. 드리 사카레.
3: 니마.
1: 사다와 니라 랑닝 원래 슈가 주고. 랑닝 원래 다 침제 당이 슈그리.
2: 말했죠. 디 하스레 아. 아자가 대고 쪼라가 몇 미슈아 실사 누네샤. 당동 아직 드시제 닝슈가 안 믿제 제요 말을 쓰러비 봐. 다들 예고가 두두. 로부시 규파샤. 나 포도 든 거 봐. 디 하스레 아. 예 니 르제라 르스레.
1: 닝슈가 랑뇌 기지 유노. 계속 계속 녀게가 침대 틀대 체사리 미스다다 거주부 좀도 야면 계속 너비 야면 구조료도 제비 신문도에
2: 지금에 나 누나다 자임도 쫄아가 제비로 아 미주 다 가수료도 싫으베 아
3: 제우도 라센린다
2: 나
3: 다다 가다 롱미 나 졸라 봐 제요 수고 나 저제 니디 제주 제와 신매베 다시 저도 닝수 로래 녀 대비 닝도 참수시아
2: 말이 저 단 틀어 과래브레 닝도 수비네 수세야 요래 말이 이제 고춘 쓰마소 계란이게 콘주 초체 김제 하리바 다들 아 포도 된 거 같다 나로 고치 내면배
1: 제고도 나 보고 계시 마슈다 샤미 괜찮아다 농주 쇼베시고 중재 당리 치우리 남사 가봐요
2: 경매 너니 중내 다부도 니보 살롱 수교를 니 그래서 가봐지 부래 당도 니 미르 고치 와 삼주 나 되다 닝수 김배 나 진짜 차브리 너니 니보 나 니 싸우러 배 아 당아 미르 그래서 가봐지 부래
1: 범디 민 갈스기스
2: 정거시 가치가
0: 닝수가 가로 만주 링쉐 내지샤 민의 정크 신스기
2: 다제 신의 고스였어 저태라 계란이게 나로고 신도 요 말봐 하 용아 내주든 가래 하사 가래 듭시 등기
1: 니는 가서 할게 맛이다 자 자게 침습기에 다니 듭시 상 가르도 되다
3: 용아
1: 닝수 你让若不切，让家大姐接我。
2: 哼，跟这大姐去个，让阿婆都等着要嘛吧。
1: 我让舅舅住住的，你接个呗。

0: 可心。
1: 金马萨。
0: 呀。가시소可心。
2: 나고차모고。
0: 가시소。
2: 借糊涂给我喝完了酒，咱们歇去。上夜我过后等个月。
0: 马里克逊，
2: 你是不是？你是休打过后等个月。
0: 是，당신 당도니에 랑고호담시 이내 대수 젠상기 매시

0: 이르냐 육샤비 상무 육샤비 가인스는 아주 한 그게
1: 나 그게 가봐 그 제시니 봐 나니 입사 주제 콜린로 주지 입에 您书上给我认我们的同卡了，让他读不起呢，我不会拿我让人写。你来不及那些让你一借钱，什么原来对不起了，我让给老姐姐是写是写。
0: 可惜，我退休到这了，你这一顿就是这些也忘记不，就是上半年给我借不起，上半年弄不起，真不有能俺心高善意，让恁这么好借我。
1: 王瑞达，让给可是借过也没读，你让了干不借不的弄不起。我这对门出不去，还拿了张三下去。我这心不上这节，让个混账上不接去花生。苏卡进了个二千块没多。我这过账算谁？
0: 怎么算个谁？
1: 头先拿去你领了。既然给六千七能把头先拿，你俺这丢脸死了，没心思你的丢脸死。我这弄出我的开了车，是你让车队去了，我留下我主意。
0: 可惜，
1: 老刘的。

0: 다체나 홍토게 랑고게 문에 쇼가치 무제 개비네 예도게 짓 키워 줄 봐
1: 탁시
0: 도시 지겹 전화가 홍도 지제 대된 줄 문에 쇼가 죽지 나랑 공도 재미 치는 처리
1: 용아 재능아 중인다

0: 아자, 나도 옵니다.
1: 그 말 좀 와.
0: 제대로 줄어. 당구님 삼시라 당피. 아자랑 시합 타글시야. 니 높신기. 나무도 노는 흉마시. 제대로 줄어. 내 좀 오면 시에니. 콘조도스. 그서 제톱시기.
1: 니는 클라스다. 제 차수는 니님 보죠.
0: 먹어. 아동도 계지 마구지. 그 신시야 대유. 아자랑 샘자 고마시. 自动撒地 做了些, 莫拉个阿三西马切比呢, 安德莫拉拉, 对阿西克西, 我这边, 等大地, 来阿姆拉姆西,
1: 用啊,
0: 咱们就这里送的, 来阿姆拉西去,
1: 心思。

0: 와르니바 라그웨나 다레 투기슈 나 테트르체 와삼주게 투기슈체 투기슈
1: 야 가시게 봐 요 포차 가시가
2: 왜 누구들 와 누구들 누구들
1: 세 라그웨나 가시게 봐
3: 让我猜也没多啊，俺屋内铁砖墙主人呗。
1: 你看看，只有没三对的。准备马去，夜郎们及时给划白哟。苏七叔，羡慕多，来了不羡慕的。明星，我，来，江武多，别让笑。其实俺总和带队没有的，你不养着当队多呢。让爬进去，俺当着，俺拆断去了，谁先下主意？俺去都没得，可心去都没。
0: 재미, 저도 그 신고를 시는 게 참으리. 그 시티 드샤 사무소 내라리. 다이크도, 나라 부자 예비. 쇼다. 장기부 초치 마시아. 미잔 일 개를 유능한 센 타로. 포모고 거다지. 뭐 성민 누구야? 장 최상 미 리쇼샤. 소세 밥 넣으시 독심 나가.

0: 홍도. 홍도. 홍도.
1: 치즈.
0: 근데 진수.
1: 기우 좀 제.
0: 가봐 진수.
1: 샤르 취도 요 마시. 네 홍도 송간다를 주의를 주고 마시.
0: 자게 홍도를 뇌게 예쁘다.
1: 뇌게 니디 샤시. 네 홍도 미취 니워러 주의를 주고 마시.
0: 喂。 哦, 解惑正义。 가리。
2: 你先同意把康家切砸死。 让军部全部碎尾呢,听见没被塞起几日。 习这套剧, 俺最听不到几日。 卡巴托拿起着,给这着起着。
3: Liz,托见呢。
2: 俺是主意。

0: 암라.
1: 라키 중부. 디제샤 예 도구 카즈. 도미시. 제홍 도예. 라키 중부 세세시히.
0: 제홍 도심 차부지. 둔다디 딘제 시오메.
1: 예 라키 중부. 송교 야우 제 토모스. 고생 안 하고 다니 저시 예서 쇼바 가게시미도 그때 이제 폭도 티니디 상기 중부 이에 가리 있나
0: 암라 그런 데 되고 많나다 엄지라게 닝수 낭담이 두숭기
1: 낭담이 두세 돈도 레체 무슨 교리샤 낭담이 뭐 그 제스 니요 상기 격주시 배사체자 상기 중보 도티 진양 보시
0: 암라 나
1: 예사르 제홍청다 저와마치스 천구체비 제사기 미상무 년그 시라요시 이디 상기 내수가리 이디 호소다 주두제 마소 이지 마체바 고소 이지 지그유베 니요 상기 김비 닝수 두고 당라부냥부시 무튜티디 세비나 마츠 능비상버 넘치무도 상게 늙게 봐

0: 내 쥐 탁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1: 미미 쥐날 내 쥐 망 부지 세세 깁토야 요마지 진홍청계 신기유방 아이 지유 둔다카시 둔도단토야 요마지
0: 念哈古希，你又谈的，卡西迪吉米都，你又言谈的念碎的，听这马恰句话生不有心，一年，莫然了，更多带一个特皮没吧？啊，听这卡了，啥里卡不得下？
2: 我做谈的，龙兰别看算账。你给吃了擦擦酸。三大清的。你先接了。关注龙家酸呢说听个住。我一起约没在你家落给你这么钱的生活是。大三大妈是。你有个三七七日。
3: 正大的我来打球去。羡慕到你也进别。就是赶紧把你。 이렇게 해도 쉬워봐

0: 만주 삼시에 이게 가르민 따고 쓰이 말이.
1: 네 공도 치도 쇼테가 요매라. 자다 장능 미 파기 견도 숙실 치부디 달려 숨도. 자리 쿠프시라 유자. 내 주디 탁주 근처 시오네 치로.

0: 아시 랑가가 도가 용그리 삼성 켜도 맞죠 가상 아무네 최대주를 원래 주가 신비
1: 담아슈다 사사사업시
0: 어 랑농 담에 봐
1: 망우의 리슈가 신비 남교 야우 땜다 뒤돌러 니체우의 계자 각대 지구 시시히
0: 아래 정마사
1: 팅우기 내 수시에 마시 마시시에는 아장 투세메 라자게 아 체제 라다 진홍토 파르기 내 수시에자 아대 용피
0: 아래 디제 선사 라게 아래 삼시 이그대 세이 기업수 고수바
1: 더다디 그제시니 상무장노 주시 라게 아다 홍토를 뇌마 개피는 나니를 체입제 마시라 홍토게 잔 라쁘게 마시 내 수진 제러디 장매 심림 동마시 홍토 파셔 예발하게 잔 수업도 수시는 기
0: 올라가 된데 공구이나 나게 쉬야메 간단히 하는 면 토마 담배 주고 가르쳐 내지 와
1: 미스니에 대해 권제 유배 주고 수소 나와 등시 미스 아무 등지 마시베 巴拉了你的虚藏可这些年拉不起给多不用马师傅马上是说你挺有事迷信大给弄这个音别是说弄这个小品呢弄这个的策略主席我平时你看了你有监督没多这么啥可行你让谁来切的他都管他是你不用马师你也让了昆这些不可这些呢 节目都不要马上写一些你也让了江北昆西的下头的美吧让给项目都不看人可是一个让苏金在你没对你这些皮呢

0: Lubudina, Simbaki, Simbagina, Lubudi. Tandalinkin is Simbati, Purangajon, Trading Didang, Oil Hangantang, Punjong Lunjin Yenji Lugunin Yam Donirwe, Didang Shipshi, Chidi Litin, Didang Punjong Shipti. Nazo Yonga, Yang Zomhin, Namalinki, Gunkamsa, Tinking Azu Litin up here bar, Gosu. Jacob Shuji Shi Jinpinki, Mang Yongi Didang Mina, Kyo Yongi Judin Yong, Missy Shita. 仁义地当里，说是仁义里啊，让旅游界送不耐心。场面仁义给吕森地当堂，苦有地当里啊，托囊忙杂难解。地当堂地给地边苦有三不行丢丢，别存钱贵别，不归修行。但听见场面起先时，修诺路中里几个给忙堂，米里几个热话热送能够去。且讲修诺路中起地当里啊，托囊堂通街那样的，俺就场面头都没别，简直去差的有些。 那天开始，俺在军队村吹了一下下雨呢。巡逻路中，他那路中给了我们忙起活计，没些大爷能吹的军队都不去吃点下。前场特地俺吹了一天冷了，平常给将苏里日雄老早给操作训吧，平常明年天早给主任委员坚持的应给拉点点休息。巡逻路中去，米奇递送些些过来呀，跟着休息。
1: 今天，杨吉郎人陪着杨院长免费看明年参加的田野主任团。任江新主任面组织老板，中国民主党吕刚递送各级级的个别级别通缉被当严拉操办委员。中华苏联老早给明年参加严拉团组给各局不谈，各局级别各局业务阶级委员。中华苏联联组给前边参加严拉委员团干给各团别明年参加严拉团组的委员。 中国密码七次全面重读，各局级别培养人员中委员团干的委员。中华村的明年参加团体别，总之委员团干的委员建议。他把这个队员呢，空了，日本民政委员团没让他，中央给缅北省的纠结给参与所民用话系特别了，空年的免就让领委员呢训练，让我送出当第一新兵，查检给缅北县人士。
2: 给他看不上，老公看不上。给他俺这里在那人家陪伴，他在那休息。
3: 老他在那。人家村里个是哪种？人家你在的那人家大姐娃搞不错，他在那。
2: 他在那给了。但唐他妈给他跟着学了呀，他天天开始老群居忙不起，没些大爷养家吃的多。
3: 那是。
2: 那伢看这个，这不吃也吃多，没些的给不给？
3: 那是。
2: 伢看这个，他说是，今天怕么吃了没对，怎么他还是没些这个多多？
3: 那是。
2: 这咱第一天里伢给了，他没些这边个别是不是吃过呀？这家人呢给了一个送到那。
3: 那是。
2: 嗯，第二日下他没些这样的天上不管我那些呢，当我那些呢不就干那吃着。
3: 다 추이게고 간거 사네 쇼가 야라는 건다 많이부터 깨고래
4: 당가 메시 드리제 하나 로 주루진이 진족이 당가 메시 드리베 규르인 난이야 다치 그 가시 칠로네 메시 드립다 메시 드립도 강다 다치 그 메시 안단도 강다 고치 최신 안내 봐 즉 안단 마트 드리제 제 디지도 전발 민기 통신의 냠제 아니 즉 쇼가야 메시 사업지 드리도 전발에 안 고치 통제 양답지 멀립된 요식이 제가 민리야 메시 지도 담발라 소소련이야 참비 메시 지에디니 계집시오리 메시 좀 던도 담 있는데 단다 상관사지어 외도로 쓰어다디 여백의 메시디 근데 힘드나 메시 좀 거고 된다 저니네 대교 아메리카에서나 코치디 담발라 시골이야 토테 그러지나 안 메시게 단다 상관게 코티디 껴노래 디 껴 그러지나 안 민게 통해야 된 정직지래 제가 인지 민지 메시 코치 양보다 대부 이해발라 코치 상관이 없대서 간다. 메시지 좀 더 주신 다음에 계속 시부를 했어.
3: 메시지 직접 파마까지 다 직사스 배 육사는 동아. 진짜 말이. 보고 변화 당한 특균 김다 뜻대요야. 근데 수고했으나 야가 군사다 군거 군사 여러 봐. 대인지 민지민 갈 양가지 치폐우래. 보고 다 변화 롱아 추 이제 메시지 뒤에 막 호소나 메시지 겹제 로집게 얼마래부터 로질 팀이 다 용수 맹가리 양갸 폐우래. 그래서는 멕시에서도 가지제 겪고 그랬으면 당하라 미리기 링도 세시셔래. 밀라.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듣고 와. 야 멕시 카니요래. 근데 튼두 부 가지요래. 첸데 멤버지. 근데 멕시기 시어고데 멤버지. 멕시가 또 즐윤도 좀 막 흔들어서는 텐다다 돔다서셔래. 지다 망체 강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멕시코 시어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공부지 로가니어래 저단 텐다디 인도잠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신에 수를 연주도 미리 나스답엔 예 되게 근데 제 차셔서나 한국을 렘바요로 봐 또 보고 수를 연주도 렘바 파크로 봐 되는 시치 제 차셔 근데 인도잠바 기나스 밤에 다 간제 부부다 갸날 다녀 먹고요로 봐 근데 이제 보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면가 이제 메시디 파르 메시우래 나스 카지게 다 연결 필요 좀 이제 또 다음에 시트 로스 좀 친수님들도 근데 저는야 뒤집고 거의 맞으면서
1: 쓰래
3: 세상 천대 멕시코야디 개침 수술이
1: 네세가 또 이제 그라 당 아래 니고다 디게도 되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루시키기도가 멕시디 쇼게니 관다부터 개급 대비는 야밀이야 뉴그리스 다 롭조치야기 되저대 멕시디 다시 마유인데 쓰도가 다야 요마리 미도주리 다디 게랑우네 미도주에나
3: 먹이운도주리
1: 네세
3: 인지민지 경고래
1: 네세
3: 쇼가야라니 권다 마녀 부도다 니야글 하면 돼 추이기 때문에 같은 데 지겨워봐
1: 그리고
3: 멕시디 적자가 야고 지시하면도 카지게 인제 숨기 예쁘고 멕시디는 미공도 나주이샤 섭도 교시 인제 숨기 디켜는 말이
1: 네세
3: 인지민지 멕시디 텐데지 딱 응그닥다 쇼라 응그갸레니 그래디 텐데디 쇼가 야라노 권담은 예부터 그 답변을 보고 축게 김녀선 저 여러와 류젤롭전서 인텔리안 큐스큐스 비난 드르바
1: 레세
3: what the matoshi pazala chepi na yomar
1: ah leles kese kela pibi na ta di ta gyage ni chesan tu shu sorba
3: kam
1: ya phakgyula
3: phakri
1: leles
3: resen tu spir ta bugu di mi inde chire
1: ah leles
3: 다음 두 마리 그냥 스타밍 시기니 꼭 간가하고 그래. 그냥 다 틀린 낭다요 말아. 그냥 내가 미리 숨이운 그래.
1: 그때
3: 잠깐 피가 곧 등고 와말 봐. 마당 곳에 잠깐 그런 그 빨치도 무슨 빨린 치기로 하다 미 빨린 다 집으로 미스한테 빨치다 집으로 레이온도 피가 니뻐 와 말해. 다음에 시티 피가 니뻐 와. 다디 만약 봐 우주에 겹쳐 다 뒤에 잠깐 미그리디 슉슉지게 와 봐. 안디 뒤에 잠깐 미그리디 증루주 와 그래.
1: 안디 세시디
3: 세시 파르다 디 쇼 파르인 거래
1: 레세 언어 게라 레세 딱이라 양 드링케스 메시 겸메고 바 샥주치아 조리 송도
3: 레레 레레
1: 타이니 게라 샥주치아 체나 오네 야고 요나 야문데 데야 르기 세시 세가르 진데 케 요나
3: 요리
1: 레세
3: 다 샥수르 릭타멘데 카카세 요리
1: 레세
3: 미기 탄다 미드 나고 쇼르바 라세 다 나고르 베메시 추시도 나고 토메메시 오네 랑 잘라디 당생 오브쇼리
1: Gagai
3: kimi jiao mo si ruwa, dinga la xiaqchu qi wo re. Dinga xiaqchu xie qi kirangi angzha di cai qib qi, ani di ma zhubru dan qi, da mingxi di piga xia bu da qi gu re. Da di xiaqchu nandu yinji minji, daga rangi xiaqchu xine amji za te qi chugo qi cai qi gu re. Kirangi kandis pao do, zhumdu kandis do. Da kisi kirangi di cai xi ma da na, da tublu di kina pago yun di dengume yana madanya yore. Mekshi bina angzha, dongzha, jiksin di gege gubge gimnya yina di dengume yore. Madan gu di shakchu ji karo yasin tesa ming nalo li yang jik luya shore. Nado laklinga mingde da jibhe tori inje gege aise yao suwa re. Aise yao suwa zamba da ku mingzi geji gang mingzi suwa ra.
1: Dilisha
3: dinde shego chobuchi. Kirang ke cheshi da bina angzha, dongzha ji re, gege re, gubge re di ming nalo lu re. Nde cheche rik mungu shakcho shaya yore.
1: Sa
3: di kare chego re, kende re, nga di chigin, pigi chigin saya mindu. Kare sa amji dago dunga. An wanti amji kirang mil kare lugu do wadi shakcho di chigo re.
1: Sa
3: di cheche kare sa lochubge yonu ma shi, jirda na menga kende shi ne chen nuyuma re. 지초가 말이 디부터 보고 미리들 런쪽도와 되나네
1: 튼도파 군도 쪽으로
3: 군도 쪽으로 그냥 샥수 세상의 튼도 앙다파나 야맥시스게 보이 키르와 세상 로주용 주주 이제 샥주의 전능 겨 말이
1: 레슬레스에 갈아 전나 안 갈아 샥주의 계시 체차베 제리아야 근데 초아리아 습습 체과 개윤나
3: 당연한 소 별로 사실은 님을 사버려 봐 샥주의 단다 다 했었다 표카바이네 텐데 천년이 단다 믹스 고 단다 주토요 말이 나 야나 체제 임비는 그런 시작주 체 차지대 남사야 로는 김도 알레 뉴쇼레 님은 된직 뜻이가 슈제 알레 엄지자 양가 양가 따고로 봐 근데 중요미 안데네 밍메로고로 봐 계속 표리아 로페서는 인지 민지다 니고 믹스 시작주 산 시기하다 샤무 추제도 스팀나키야 근데 만나나 그런 비가 소수 바퀴 마치스 사우르바 디 야고치 스모토나 아니 딩갈 만지 레스마 녀르사우치 그래
1: 레레세 로로라 대체나 레스키라 딱이라야 드링케스 부카지 무도 번년데 도가
3: 레레레
1: 무도 버제 담미 사브라랑야 순데다 데기 네즈도 다 딘제 강리야야 게라 면주르지 근데 최고 왜나
3: 다데 인데제다 부카지 하바도 푸도 보면 체나 딕스 푸딕스 망아서도 로 nga chu dün ge den den gung ge me che lo sa sa ne chi ge chu shan mi sa bra shu zhe leng ge ki ran tan du su ya da ngu du fo da di che di yin yin ji min ji da ge rang ming me lu na ge ni bu ka re su du da bu gu chin ji da chi lu din de ni me ge mang ti na ge ba de le che ne le da ngu du fo ne bu ge chi ne du yak shu chu na kim da ge xia mu ju yo na ni me se ji yo ba te ga mi mu ge che ni bu ka re su ni gu mi xi yo ba din de xi kim na ne ya ba re ba de men ju chen de shi ma na ba ming me ga ra su ge ga kim ji su sa shi ba di lu na lam san che ge re sa sa da che ne di gyu lung gu lu su ne ya ko di yo re sha to ge da bu gu mi lu ne ya ge na zi mang gu na ge re cha zang jin na ge du ni yin ji min ji em ji ran mi ran em ji za pe ji ming me lu na di ke chi mu re sha
1: shu zang ge da di ling ge su cha we gan da de ba yang chi lo ge men ga ka sa ka ya ming me mang bu ji zong ya du ga
3: da zhe da zhe
1: da din zhe yang kan ju mun ju yuan yo ma ji shi ba
3: ming me sa de kan ju mun ju jie lu na yo ma ri kim zhe ha re su du na ming me mang gu ji di re ha su re na zi ran de ka su re nian ga ja ya da din zhe
1: le
3: shi ka ji ha re su da di su gu ming me yo ru ba da tan da ge ga ge bi yin na 人工类也是吧 그걸 미수배 미주사시어봐 당연히 딘데르 김 민매인의 디스다 규링스론들이 이마도 괜찮잖아 경과 가지는 능 동안 아멘가 침에 민매 편부 싶으초라 딘여제 루다 소동아 근데 세제 학과도 미겐베 민매 부월로야 손데 제나요 말에
1: 레세게라 레세로 제나가 다체는 게라 보고 춘주 되경게 소에 넘어리야 미리야 딱지스 네임도 송교브지 괜찮네 야고에나
3: 다 이제 진짜 보고 춘주 단들 납도 충아 고소음네 제제 다 뱃진데날 주제다 저템 타고 입에 받으라니 순데 여들 보고 튕고 있어 말이
1: 레세
3: 딘데 좀 봐 남부로 펴선다 랑조디가 차선은 락도 가바다 째나 먹어 주는 제기민도 디째 차선은 랑조레 두고도아 랑조 주디 랑조 치기 치 고이게스 고 지루아 보고 다 가바 알아서 보고 주고 말 미케네 직된 떠짐 질때
1: 알아
3: 어
1: 게스타나
3: 야티나네 권달 학바도 때문에 가바네 야 당시 교육 그래.
1: 네세.
3: 디밀 쉬고 누구 동안. 세상 나 균도 보고 칠월 그때 막만 치나 그래. 세야 전에 단다 개갈 양광 무유로 쓰래. 디 추즈니리.
1: 네세.
3: 다 전에 추즈니 세제 단다 라니 능 세제도 쉬어야 요 말이. 쉬 두 말와 추즈 큐큐 세제 추즈 청스 청스인데 칠월. 파파도 네 텐사 김달 갈수 없으면 계속 고르다 이제 제차계요나 자주 볼로 쇼르바 디킴다다 보고 봐도 디스겨나스
1: 레세
3: 근데 가슴이 파데 갱르데 칠데 쇼르바 디 편도 쇼르 나랑조 치도 좀 봐다 그래 레 마자제 뭐 칩체 야 정도 쳇치
2: 남경아 조 로브로 나버조 균댕가 소와나라 베디브시 두 이네리 랑조 치는 두 이네리 첸댕게 쇼단지 쇼고 버디니 하장게 개진 부지 임베 녜샴라 로브로 나버초라 겐용라 케베다르신베 숨체버지 시베 슈단디 sama se se shu chog ji kong se shu be shu dan ti meng xin ni ngwa la su sa mo zhong zhong xie shu guo ba tang ti ne sum che be ji shu ya ge sum di ge ge ge le shu ne tang gu mi ne te pa za la lo te zi kang su gu ne zhuo zi pa za la lo mu zum ji ti ne an zu yu gu sim du zu gu zi ta yu gu pa za la la chun khaan goi ba. Lobro number 2, Khongse Dishe Shubhe Shukdaan di Yundi Nga Tsoa Naang la Pecho Naaya Manyim Naaro Naang.
1: Da gila tukyun, Bogo Yuki da Miliya da Nukyo Mekyo Tangda Yingyo Jide Cha Shabi na Chilo Riya Chidu Zama gila da ya Disungi da Nyego Mekshin de Bogo Daana Yawe na Yam na Madab Che Chilo Chine Yawe na.
3: Bogo Che Che Tangda Kila Nyal Suya ki Tangda Disho Ra Ngudu Gudinde Ke Sabra La Mena da Shamurangyo na. Shamurangyo Che da Sed Nime Sed Gagarwa. Bima do Bogo Mekshin Na Gu Gyungyo Maari. Sinto Tensa Khaji Uyungombo Gag Yuji Ji Gag Fang Langwa Sarwa. Nde Sige Dele One Rang Shio Gude 누부디 유메 딱 먼저 식마르와 안딜레 소소랑 같은 또 시제치는 가르치는 약을 얻다 가래 대한디 건조문 좀 많이 견이 그래
1: 내세게 내세게라 터지는 딱이라 리젠기 발이야 당은지 건조 부혼조야 미기다 니야 초하시 주요성 기라게 챌린지 나러나
3: 러스
5: 민나나 루에 미시티 잡디 예습 칸다 체고와
3: 다한테 그 소야디 다 근데 더 망쳐지래. 다한테 미나 로야 맥시데 리카셔요리. 걔가 이게 무슨 인생인지 쓰르바. 다 보고로 진짜 다다 볼게도 있네야. 칠로도 답도 매도 잠바. 좀 이베 맥시 먹기 봐. 맥시 로야 동안. 다 대 리카르요를 쓰던 차고 다니면 무슨 칸이요리. 로야데. 아니 내가 도지 가르서나. 로지 팀어지를 좀 오얀데. 년 파스 동안. 아이요 파스 다와 레츠지야. 둔다 레지야. 조파스라 레스네르포타
1: 니므리
3: 오 니므리레 드릴로 꼰다 유시한데레 아디엔데 잠바다 데 장자 섭소 쇼지마첸 학바도 로바야다 다와바야다 섭소 마첸 쇼가야루 꼰다 마 뚠뚜 잠바 추디 장마지나 루레 디나네 콘조 메시드 뉴딜러 유기레 주구스므르 구메야바 라가 주고야 안 루뚜 잠바 미야 꺄과 딘데 멍구여레 꼰다 마 뚠 사소는 인지 민지 thangkinye shubhe nangshiki diwa rwa mi sui mi kshusat rungun la ye di inji minji loo re kare se nima nyinga piki ka la gupje dev rwa mi kdiyo nago de da dokto shana mi kdiyo nago de u dama doyo sochi rwa o wa di lakwa dunga zu pyo la ye na di gyu rungu shira loo na mi kdiyo ka naa samla chakso sirabi kiyo ngu re darje dev rwa da di yakshwe chuna nga zu amji ngu na shiana tui tui luma shi ma loo sigo re buku khaji shita di loo da mi mar kya chero choy ma zu thangkinga na zu yuwa mi lo choy ma chui sugu kumindra ma chui nye yin shita mar kya cha su yin chi min chi nyinga jaya ming ming loo re andi yakshwe chuna da gyu rungu loo kyo ma re ya buku na zi chik yo re mi kdiyo na ko de su bumbu cha nye shio re yuan dui jo mo sa de di cha ku di yin chi min chi loo re ma loo di do ya nying go arba andi amji dik che kiran loo go san cha ku di loo che ya bumbu cha nye kyo di ma duk slip le che che ma di guan do su re wonder chidan de rik jamen da tun zai de ka su re
1: na ga de mo
3: da cui si jamen de loo na ya di da ning jim yo ya loo na loo do wa da di nye de na ne da rezi rezi tui tui rinda ma to kyun loo kyo wa ma re ina ze kyu ka yu na xing ma rwa da mi kong zu le ga chi tu loo go nye ka ji do wa an zon tab si yo ma rwa di ma to da yak shui chu na di shira loo kyo wa ma
1: re le se ke lang ta chen na
6: Teringi lezen dila ya, loo-yi uglam chershang tongwe, lunjong, loo-bu ye-yuan ji sang la dekba, sheba di loo-kyu yinda.

0: 조그 카조다 존이 켜부 나로에 가세스위디 토미 사지다 각제라제티 각주 용교로 제교 차르고 제고에 랑지되머지 중앙당 그 로브지 계급 조정 로브주 심주바 자유인키 지지부주 시진핑키 고려시부 전제 전주기 폐조 서버 신 멍시 심주기 폐계 준이나 등진당디 멍시 심주기 숭루당 라링기 내든테 계시 계진당유 멍시 심주로 숭능교육 시제정 신당 원제정 신기 내부 내수 나오니 멍시 심주 강자 최고민당 수주 국민 세부로 된배 갸지 천재 내든배 멍시 심주기 계지정 신라 고아링교로 시진서 공통 체육시 멍시 심주기 터주정 신당 원바정 신 마라지엔 제기 规矩了 제교로 规定 동为 규림낭 让给기 멍시 심주 마라지엔기 兄弟 제교 미당원당 제용 누제 신바 추제 토의 신대부 권부 소기 내든 신이 두고 정의 멍시 심주로 겹겨당 긴송 체배 신제 섭유부시 세부카기 철구 뒤리당 세주 등교로 딩조 연구지 지수 제로당니 로조당 전제 신대부 유지도 폐제 동교로 规定당원당 전제부의 랭겐 직동 진의 나로의 제로당니 랭겐 체부 주겐 체부당 산의 월의기 등교로 남수 주부당 퇴구 창도 당토 계급기 탑주당 전제 도주 냠토 각주의 지수 제로당니 전제 내린 킬레이기 전제 내든 세워당 사르도기 체변 누바 등교로 겹겨로 체유 계급기 정중 전제 탭제 제주수 송크위기 멍시 심주 냠제 탭제 체든 남정 계진 딜루 더구부라 고주신 제주수 송크위공기 탑주 계진기 골고루 신이 规矩 티조 체비 멍시 심주로 겹겨로 체디 신진송당 총기리 지기 제규로 멍위 등바다 냠토 주시추와 퇴몽토담 냠토 랭갸부 제기 숭디남수 수유 중국 체니 강기 제규르기 차동체린당 미득두주 초봉소 둔제내도는 미디 계진된비 도수 제조치니 말라진당 제공진기 전제가로 제바시 중국 체니 강기 멍시 체리 심주주의기 주장 외지향기 나주 계급기 고고침부로 신이 체리기 제구침부당 미더링뉴 쥐베 초급뉴 제티 계급기 멍시 고고 시제락제를 띠니 초급지 주타 제위 심주 체토 친중 튕기 뉴쇼 삼마타 파니서바 강리 준규 내든 타주 제위 지송버시 계급기 터주 주지워 장계기 멍시 심주 레든티 체리기 터서 당분니 림시 초수 폐계 동신 유바마세 중재 서버 도교로 배준 지신 유바지 시지 초수 갸기 동준이 중국 남믹 시에베 천십 초급에 니드 점링토 시균 체수기 토뇽 칭주르기 마비즈 준바마세 계지토 림교르 드림기 자바르가메 수숨 말라 토마티 겹자체니 지딩기 두주당 땡가르 림중솔라 제시계진 코든 체이버티 철업 초수 서규 제균이 천십 강암 소탕 로진의 주배 각주 소배 니드 냠지토 슈레 주배 남바사르강키 외부 수닌디 기리 유바티 튀럽치라기 원감기 상외 주시 되유바티 태규 초수 검덕배바니 랑게기 콜용기 커블링 장세 토슈기 커블링 수 시비 제규 리그룹 중니 커블링 로바르기 자비소 토사르기 민주 직체 시비 제규로 대외 라제기 개빈 코든 치바티 초두 진섬수 슈기바티니 랑게기 체리 케베 제규르탕 원감식바 제시 리진제 광주 냠시 제바마세 미덕 처분기 꾸는 리의 제교 응결 통리 원감수 주인 교공수 카조 서버시 향유바티 멍시 심중라 균체 미에바라 중재 서버 통리 벤조르탕 지도 뼈다공비 응결 겹딩 기진시 코든 체유 외로 제규르탕 제시 체리 소준 리슝수 멍시 심중태 부빈기 각주 총티 랑게기 튼서베 처린나제당 뉴주서베랑고로 광후 뉴주장람소 사르다라 튼리라 균체 미에바라 각주 서버 용교로 튼긴자류 랑게기 체리케베 로도 닝궁 뒤수 뉴 뉴당기에네 처두기 튼법 용도 조외 람수용무바로 조디 조리 튼법 판용 용교로 럼부서버 시상유바시 처린제실의 계외 조주 서베 꿈미 친동마라 되티 지주 라제티 포변릉진기 멍시 대교로 세유 지주 직남배 코류기 자외직배 마라 사르도 제바탕 원퇴기 진륜 접속기 라제티 각주 서버 용치니 랑게기 누군 대자탕 태니 민세 운주로 도주로 퇴인탕 진단 첨부 대유 닝립탕 진동내 주리탕 누주파라 탑주기 각주자와티 멍시심주당 제규 최대강낭기 레월니 직파르당 튕기 고강기 진이 망부파라 폐기주교로 대결 제규 제로니 논점에 좀 송어로라 천재도지 기급 주린 지혜비 탑주 민세라 카초니 초용니 멍시심주당 사르드기 너부 폐기로 쇼겹유 갸지 천재레 된비 나주 什麼 일을 때문에 니니 견제차도 고타 초제 토외 천재장도 장비 용기당 천재도지 기급 주준 체규 원주도 지혜비 강남 사회 토 모두 배준 체규리
1: 贵州里 마마 강규 체비 투츠링 슈타 레구 비게 치슈 인비 신진식제 런데 슌규나 럽치 강규 닝도타 쯔이 쳬저기 튜닝키 贵州이 레치망조라 강에 캐세타 베터야 진치베 꾸미팁싱규 책동 고규 섬주 송르 진다 탕부 체지용 니네 줍드 님파 중국 주야 쳬세 주기 贵州 쯔이로 야지 총지 소네 직뒤토 급티뒤 타주 정신기 튜닝 덴베 막튼타 쯔조기 내튼 타주 체베 티니 년자 체베 쯔이 쳬저지 최초티 가제 티수 당타 마르마 중국 사치제 김네 중국 홍전 당타 마르마 루규토 치순키 격참실 교내 랑제 당키 랑제 랑당아 중국 사치 튜을 내튼 타주 집에 튜점 사바 고소비 전이 최초 첸스칸기 군진 赵威이 전이 최초기 튜닝리 공전 등비 삼비 동접기 축적해지 시기비 미접내 미접 균진 지교로 꾸미 팁신 유지 솜지 롱굽지하게 광토 마마기 贵州로 다워 시잔 먹터 제디 치즈 장부 련시 개외 유기 제지 샤유 贵州이 신경 태용기 사지 수샤 등결하러 되네 세시 토비 개그 양규 진례 지린 贵州 토부 Zogzun che gyur guti dangwe, tengi char, marma shu xia chungwaan dar jikji nitu gi dangwar che gyur yubta. Gyanggyu zotun chewe, chengzin chabze ta, simchu lopsu lumbu so gi sa jie nyingdo mi simsu subushik nyamlin che gyurri. Guizhou ru, tadung chengzin bianchu gi gagzhu che ne, zun simbu ta, zun simbi, chengzi dine ngabzhu zam yujin. Kyun zinu, guizhi si kyun gajirir, chozi luk, zitin. 入站期末加的就是短处四个月别给用给日子一天过忙续他你不切续给四个月才是可月我觉得贵州以这对托天天地来天来连续十三他女个他给这三个所天天就出给出对亏对呢开大群界他金康三家电堂免在界天天天来求送批给胡大当地江南三边托不谈狂比用为留三个这么个这 贵州新疆皮球连杆天连狂北区出场放学冰期按次所列天一片有钱的随军天连秋秋人博永久的古地当地贵州以开区一部堂给各个天连归客南内部开心送位停止监给天连马拉出不前的中国如果停止监给皮林南贵州以两三万不起个银行送不起 接着几个旁生就送来抗议接着就你错别我觉得国家不足级别决定作为目的生就是正在从头做法堂每一步只有经过了为雷秀堂接着严送北大红北等水我就起不起他来进的他们来国不怕让给一场给他场地图三图雷秀图给米起七东杨面我就恶你穷问题老师一边没在连给给家家给就给定差顿是不他当王孔不给呢场给他场地图连个小天 토고치제갸갸나차니레승메브제나중에진랑게기레슈종월족베탑주라다체네존네토롭친롭튼보소기슈누레슈갸뵤체시타탑드레슈타레남사베레슈체시소락다체디레슈뷔탄타딩이톱교게링체규마세차주칸아비네녜준베키완긴송소초시테기름루튜창도동규제 米吉部部长宣布李中启米特人类批给当地列出了规定单位查缺他行不联名列出规定查缺所查缺千峰二曾经勇气那么三位列出几根给千万给送接近他拉破马续给七夕立志冷路所对呢再努了八百托着观众冷路他 拉莫切干聚集切别云内冷路所做的眼尊别托大所严肃切个银行送人今天国别等就盘给用给西泽给水给聚他来小给聚来面给聚切给拿手签米站看搜索通就就差顿古他通就你差阿吉通就松差你顿切四个月他给聚南站送不提贴子搜切国通就提就记差你四个月 我就爱人让给给几座严肃麻辣卡跳舞仓部做不他得不对连续他连那么三百连续突变减水减酒拿手脚国家当地起来七个月龙威开别七十东区出点连腿边来没给给减水我给冷路拉大起脚国的当他几座减酒给着啊不久滚腿所给失去跳舞仓的当年几座减送协助南站体外忙完给用几个你做盘
2: 这座建送卡起个呢，最多不切通。这座建送给查娃，体外差谈都懂个人。给个皮球连杆，给个切成的那个，这次就你温吞端茶忙不用炸切别成些连碗板，让给给边角拉索，用巧滚腿点不穷一不人。陈明给再去城西七不连碗板，推子送拿，日开个再去追到微博推送不来，给这你擦出怕的月经，怕菜推子你不谈多呢，给这呢连我擦端给套一不谈。现在古板，陈明给呢，当着微博推送不来，给这送擦几怕的月经，怕菜到送端嘛怕的月经。 在这穿着军队，拉斯托不谈对呢。陈明在这三米七八七十七一不是，腿子松了，该用给竹子窝呢。出行套，少针七彩腿松不来，给这是不是松差几泡汤？贴腿子你不谈多呢，我先腿部脱了轻一不是。让给给七冬天的扩着它，扩着扩着给来这军队端边，七九年从点头两边穷一不是。现在哥们儿，子女他城市少，三他们是直接南站外套。 我包推送家家，我不是擦洗泡汤，每套人女他，每次出门少，我团去工了，马子东菜推送不来，得几下怕紧。门西只管撒不他，天内撒不，马子东秀七十七一不是，给个皮球连杆，给个七斤点点，城市前面偏盖边主任巡吧。
0: 魏银克，投资损别短长城市铁大连文板，失去偏债，军队听不他，天来谈创不着，投资几多年不切的，边疆南给叛乱，军队少交托不提，投资西边边疆军队拉斯托姆来，罗科姆被他控被拥有了，蒙山点不顶于接送不着。该用说军队来了，提醒月经，心灵纯粹不一，心灵内醉了，都是接不连文板了，让给也盯着切个怎么，硬心不谈，肯定不来顿，记住你对给百姓一不着。 黑龙江的让给给先进囤积亏做一不谈，边冲给力去，母亲出了月饼，先进几对套都有不是。三年级的路，长安水不谈，明觉吧，全部套接给先进身上，还给对着囤积，当今学习全部等呢，全部套了账我谈，瞧见，心里揣着贵的钱呢，军官穷的当有不是。第六三年级，这家车，国主我都吹过了去，我有不是。 吉林新青榆树重开了，明月新区地主起来，你们来看看去。林进长，徐玉庆去。第六，这全部要不穷为，看了，别再讲，要不多接送不着。他的关中平原土母体七栋月饼，阿兄我先要不着。山西渭南土月饼，花山新热了，阿兄母体就爱心不忙些，双马仓嘛，新南土西皮水泥多了要不着。 中国融通行内配给措备，行内团结妥当，不让选拔。彭淑英也团队级新生两百堂，三百多把所签的母亲我月饼，实行提了六零元钱有接送不是？年限呢？河南土团队来团就这两年为差不多，昆州台北来团团结都变现有不是？新乡彭秋总统三年级人类行内情绪来电了点呢，团队了可谓在绿所。 乡中九个月，新队七栋送给今年，第二个马内国二期，年级就冲突党员不是。河南新青新乡重开了彭秋总彭村乡东王重追新北，何明峰去，在绿天个了新南头叫马赛，人工穷为国二七级军军途送协送不是。年队新内重水部来团做中堂，参加入中处端督堂。 端地不切根，心情做中医的心理团结来端了，国别动堂，空空马小空，心要求救了组织切不了硬的，端地插了堂，端地不来端，跌了别多切有谁。
1: 계급체된지급주기 유고제주기치등원,니망젠기샥두고고치르치무타,
2: 前亚人内他有过在就给来能杀不他,有能杀不三米七八,普通措施七年,人内有在学学冲步,提出不来给着,也是杀过,叛逆主角,提顿托不他,提出,人内有在杀对插顿学不他,满足给人内他,旅前起归学学,真的常年你言叛逆穷学不是。 在中国不是人结为科室门外科技,推进空,团队的科学,曾经团队三个极度冲不了端吧。金藏期,空外三人结为所,年岁人极度端边,金就了解他,年把有钱给冲不,推出不来给这十几个人跑他,拉到卡巴所,清东有钱整个局部穷人,怕是得及也是个月不是。
0: 三个月给个拿着军人先到七八七呢,你要留人,让给给,得不叫松中起诉切了单位,得不叫出轨给国有类似七八他,对接求助给长波,电边昂帕里有些。他的,对接合作所错对七八的区别对罪者,龙东汉也,得不叫普及龙部开进银边,湖南连山总统,宁德的公民出罪给堂七个怎么了,三年提给汤金给罗准堂,宁国的同行给,简中罗准推到的各个月。 来对面呢,罗为冲突当年,财务,内部企业被推荐了修改媒体的几个月不是。后被参照,南大港企业,村长当着呢,博洋区当着帕了,杂技出着忙部,接近一对岸,普通用不久。来对面呢,国人起诉切了当地,各自确定人归岸,业绩他,内部国内,东西几个月不是。博洋区业给个准备,人群松中区,托他们区域,松中德西部参领设计给监管我,高兴企业。 建筑局被其他案件下交给邱志格布堂、中中、三中、邱志南所借对面的德西部餐厅托巴提达尼、南宁堂都呢，普通用为推举，我有把堂、普定江、台湾毛都接送不是。城市联合部是呢，让给托他家德布家人、切东阿家居民阿有别囊、内部德布家人、格格拉藏有不是。华乐西部推着内部企业别冷地归囊内、冷地西、让给都有。 听个让给给刚才错对亏给给你设计当时前的松中堂娘子求救了超用的兄弟兄弟推着松中堂德西部车林给查给军舰没把了推个仓库当一不是第六给用给昆之求着德西部车林其在制作出给松中所你查西时的求助给长波了电表昂帕了一不是
2: 계속지켜看三九兄弟看起,记得就被蔡九年,江南三百托给别特别写别,中期三个月,我这从此错不是。十九空洞的用为推门阿伯,十九给德国起初切了当年,给各个接近德国列棍给,给着点地苦苦写别做天的命令,让人说说,连年托,你说了东地东他,记住推地永久了松中切吧,哪儿嘛孙别迷,期望松久节,切别登具娘去切别托呢。假期十九明年,推着三百江南托。 卡萨南大吉,这阵德国给给着口他,记住长下松就切吧,明白忙做了学术主播建议,给什么他,来给偏正我,从个月不是。各门阿伯一些王军旅程真做给,中国旅程听不错吧,今天就被蔡九年,毕竟土做不是。听不错呗,几米长,阿给什么他,心情他,让够讲,创给建议是怎样的用呗,旅程吧,送给中立月经,千用老菜老,你是啥给差给一不是。
1: 昆子真多给那么长切着就对他那么长穷着送给送着送了一拿学个一不是更爱别一些王军旅行者做你让给给七给给一些王军旅行者做拿学别旅行不忙学给旅行者做行一不他今天去别切却给你请你去洗你吧日本土别给一些各地旅行者做拿给各他社会习俗行的用呗旅行吧送东他真多拿学个一不是其实古人日本重生他 九州所给忙着错过十几几日本偷给偷给别车座看狂灭连下动日本国送参不他七顿参不所给参别天命日是属于这里日本师兄给国送盲团当过军团忙都当他盲团规制了各地东西贴了投着他米对别能够端于不是日本京都连

0: 키조 지부칸 제가
1: 이제 너 트랙에 그만 메이킹 거 이베
2: 지부칸 원내디 광주 로접게 로네 미다다 사비 랍제나를 깨준 제베 지부칸 주어리 키조 단도 두게
1: 지부칸 부디 깨준 제베 시베
3: 셈쇼 나고야디 급장 부장기 텐지근 노후숨이 급장 부장매나 고한주
1: 예하고스 고고 교수 제시 새로시다

0: Yeah. True.
1: True.
0: True.
1: True.
0: Yeah.
1: Yeah.
0: 인다. True. Yeah.
2: 가게지 말아 봐. 로용자. 돈도 잼지 아스다 챔비에 야우시. 봄람디라 로페베. 꿀에 가송아. 갈래 챙스 겹제 효샤니레. 갈래 망카고 쳐.
3: 으흐. 진주자. 키랑스 로용비. 중재가 제출소.
2: 去年 통화 大屋酒地 지부카 借联매
3: 봄람징라 키랑디
2: 주다라 디키랑 고수양 빠르지 잔여부제 잔여부제 텐지기 노부숨나네 튀니에 통한다 지부카 나스네 시차부지 탄능한 最 통약이 튀니에 칸다 지부카 니자 깨진 친조시 前的 酒地 大屋酒地地 두자부자이기지 텐지 노숨난기 격대디 민계로기 총전로라 텐지 총기기 니월라 격대 뒤쪽대 수워지 시대 디신조 친이다 저와유자 시차없이 제잔 퇴무토 두잔 부산기 텐지 노숨기 바로 격투야 요마시
3: 지 경을 경을 빼르샤
2: 哦,我們請了我們聽不明白那些心中那些啥。Let's。你記得,可能羅吉心中那樣的答比。我簽了。控制了,我小比你有嘛事,請你老友。他們會覺得有什麼用?我們這次出去。這次。大概整個忙我們咋,是沒這個機會呗。 아, 죽달라. 다가 쌤쌤이 계란 뒤에 난 거야, 두 개. 죽달라. 계란 계속 변나 봐, 터지.
3: 터지 나.
2: 쉽지 있어, 진짜.
4: 죽달라! 재미도!
5: 도서 기간. 我这些技术还用不着吗？
2: 简单了，小甜甜，米子姐姐，小甜甜，很甜蜜的，不要哭了，小甜甜，小甜甜，是的，就到那个你选那样，开心就行了。开心什么？什么叫甜甜？我有事呗。
5: 既然给听那么多，简单了个小甜甜，碎碎扑冲中能行自理。
4: 好吧，这就是你考完了。

히말라야 시베 컨지 유고웨 므네치나 티니 컨지 고르웨 쯤닝 양짓하 양신 갸치웨 타베 신컴식시 쪼베 므네치나 티니 미르 망보 시차세 파사타 지웨 추베 사투니 초시시